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희숙입니다.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가 당신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팀 켈러의 말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변하지 않는 환경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거센 강물이 메마른 땅을 덮어서 생명을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지쳐있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순간마다 절망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죠. 어떤 실패보다도 크고 어떤 죄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가 아닐까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라디오 슈베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사랑이들한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큰 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도 들으셨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소망이 되시죠. 그래서 소망 앞에 큰 소망 요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큰 소망 이렇게 세 글자 지금 들어오세요. 6181번님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참 좋은 날 감사한 하루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한 하루로 시작하시는 6181번님 축복하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신청하셨는데 이 곡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2667번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 1번이 못 되네요. 네.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6181번님이 가장 1등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네. 오프닝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신청합니다. 복된 목요일 되세요. 방송가족분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도전해보세요. 1등으로 출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667번님. 은근히 제가 두 분을 붙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누가 1등으로 또 들어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3328번님, 큰 소망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극동 방송에서 쉼을 얻어요. 라고 하셨는데, 환영의 박수. 잘 들어오셨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어요라는 이 멘트가, 와, 저에게도 진짜 은혜가 되네요. 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영적인 쉼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더하기, 육적인 영도, 육체도 영, 좀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으시면은 또 영이 즐겁고요. 그러면은 또, 그쵸?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는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큰 소망, 이세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첵 나누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큰 소망, 지금 신청곡과 함께 들으세요.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이야기의 찬양이었습니다. 6181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어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이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7080 가스펠 앨범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많이들 사랑하셨던 곡이에요. 지금도 뭐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나의 땡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한 글자입니다. 나의 땡 뒤에서. 여기 들어가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무엇일까요? 뭐 뒤에서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나의 이거 뒤에서 보내주세요. 아, 신체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사실은 우리가 왜 몸이 간지러우면은 이렇게 좀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간지러우면은 그 효자손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니면 누군가에 좀 부탁을 하던지. 손이 잘 닿지가 않아서 효자손을 쓰거나 좀 부탁을 하죠. 자, 우리가 안 보여요. 앞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나의 땡 뒤에서 한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정답 이겁니다. 우리의 이거 뒤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주님께서 이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네, 7847번님. 어제 수요 예배 때 불렀던 곡이에요. 나의 이거 뒤에서. 늘 힘들 때마다 나의 이거 뒤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찬양인지 들으시면서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찬양 들으시면 정답이 숨어 있어요. 7080 가스펠 앨범에 있는 찬양, 나의 이거 뒤에서.

아멘, 나의 이곳 위에서라는 찬양, 7080 가스펠 앨범에 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와,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라고요 보내주셨고요. 정답들 잘들 보내주셨네요. 주관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한 글자 맞춰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곳 위에서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요. 3026번님 보내주셨어요. 5798번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3328번님. 힌트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거 뒤에서 항상 주님이 계심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0707번님,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느끼며 그렇게 또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1669번님,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라고요. 정답 보내주셨고요. 4584번님도 샬롬 정답 이겁니다 하셨어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관식 문제 드렸습니다. 한 글자 지금 늦지 않았어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이거 뒤에서 한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위의 집7080 찬양 한곡더 준비했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앞에 돌발 찬양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하늘 위의 집이 찬양도 함께 찬양하시죠.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문제가 나갔고요.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글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네, 발이 아니라 등이었죠. 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가 정답이었습니다. 등입니다. 등등등등등.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등입니다. 네. 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669번님 그리고 9608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다시 한번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등 뒤에서 지켜주시는 주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이빅밴드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5463번님, 야호 하셨어요.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0주간의 마더와이즈 수료입니다. 수료식 하러 가고 있어요. 쉽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렵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요. 신청곡 공감하시네. 보내주셨어요. 이 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기에는 너무 짧게밖에 못 나갈 것 같아서 2부 첫 곡으로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유, 10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5463번님의 마음이 가장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잘했어 토닥토닥 네, 또 격려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로 네, 또 그렇게 또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69번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라고요. 김성천님이시네요.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바다로라는 찬양, 홀리원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한터럭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처지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만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게 틀림없다라는 불경건한 원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 속 모르드개가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일찍 부모를 여인 사촌동생 에스더를 친딸처럼 거두어 키운 양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성문은 주로 정부의 관리들이 재판과 행정을 관장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궐 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개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왕후 에스더에게 그들의 암살 계획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일을 아뢰므로 암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빅단과 데레스는 반역죄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이 일은 페르시아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에스더 2장이 마무리됩니다. 분명 모르드개는 합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였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암살 계획을 밝혀낸 모르드개에게 후한 상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궁중일기에 이 일이 기록된 채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일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0: 것이요. 아마 저라면 평생 딸처럼 키운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번 일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네가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해온 악한 민족, 아말락의 후손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얻은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현실에서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흔들릴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 계획에서 구해준 일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잊혀진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모르드개가 왕을 구한 일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았다면 하만으로 인해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큰 위기에서 왕을 암살해서 구한 이 일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르드개 개인적으로는 유익이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에 지금 잠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일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려던 시도는 실패하게 되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그 일로 수치를 당하며 자기 민족과 함께 심판받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개는 이때 높임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자기 민족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며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겪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또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바쁜 출퇴근 시간, 나만의 찬양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 뜨거운 말씀 부흥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1: 지금 차는 막히지만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운전대를 잡아서 박수는 못 치지만 사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마 뭐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 아, 네.
1: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 찬양 좀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교통방송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주세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운전하며 예배합니다. 운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교통방송 주파수 스티커 부착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럽의 찬양이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1부 때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5463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아, 사실 매주 목요일 2부 시간에서는 저희가 소나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또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또 사연, 퀴즈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소나기 만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박형욱 목사님, 박미경 권사님과 함께 네, 소나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방송 사뜰 반가워요라고요. 2312번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육아나 81번님도 2부 이렇게 하트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듣고 싶었던 찬양들 있으시죠?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계신 그곳도 또 날씨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용은 초롬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네 육안의 파리버님께서요, 더울 때는 캐롤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 캐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까지 캐롤 들을 만큼의 그 무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정말 더울 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나눕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이 찬양 다음으로 이어서 들을 수 있는 찬양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찬양 뒤에는 이 곡이 너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곡 있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릴레이로 한번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리스트 기다리고 있을게요.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바길 줄여서 얘기하죠. 함께 나눴습니다. 자, 릴레이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찬양이 나갈 수 있도록 이 다음에 어떤 곡이 어울릴지 여러분들께서 잘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청곡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3894번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9029번님,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합니다라고 이곡 신청해 주셨어요. 6466번님은 예배합니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공 리스트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894번님의 신청곡부터 먼저 드릴게요. 조수아의 주가 일하시네.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앨범에는 찬양 예배합니다였습니다. 6466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렸어요. 세 곡, 네, 보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유가나 81번님께서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 제목은 모르지만요.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러한 신나는 찬양곡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제목을 보니까요. 오해피데이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제목은 또주 예수를 찬양합시다라고 나온 곡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오해피데이랑은 또 다른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만약에 된다면은 오해피데이를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신나는 찬양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OFP 데이,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시간은 오스와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함께 또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6월 18일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바람이 실제로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 인식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을 내딛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당신은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1초라도 주님께 따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박근진 권태일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유관하 파리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바람과 풍랑을 의식하지 말자. 문제보다 예수님만 인식하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2667번님께서 가사를 주셨는데, 오 해피데이가 아닐까 했더니 맞대요. 맞습니다. 오 해피데이라고 짝짝짝짝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산소망 중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해피데이.

아멘. 산소망 중창단의 오 해피데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찬양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해피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죠? 모두 모두 오늘 행복하세요. 오 해피데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이들아, 목요일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끝곡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 예수 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보이는 라디오 아침 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포항극동성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대로 즉 심은 대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세상의 재물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목적,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일에 힘써왔습니까? 혹은 교회는 가난하고 걸벗었는데도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보다는 자기의 쓸 것을 채우기에 더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교회에 먼저 양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선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된 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교회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의 고난받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교회를 위하고 사랑한다면 십일조와 헌물을 드려 교회의 양식을 채움으로 겪게 되는 물질의 고난까지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오래지 않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과 또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서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1: 내가 한 교회를 한 5년 쉬었어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방학했죠. 5년 동안 어떻게 내가 생활했을 것 같습니까? 극동방송 들으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교회에 못 나가고. 근데 계기가 된 게 새끼라 방학한 사람들 빨리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더만 아 이런 코너도 있네 하면서 이제

0: 그분들 사연을 노래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먹고 내년에는 무슨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스키나를 통해서 더 마음이 이제 그래 빨리 이제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고속방송 아니어서 내가 교회 방학 5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통방송이 내 믿음의 진짜 저축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교통방송에 나에게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말씀과 찬양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목포극동방송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한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방송가족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3호 인사드립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20세기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저서에서 진정한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성화를 설명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와 과일 나무의 비유를 사용하곤 합니다. 존 스토트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과 생명력 있는 신앙을 크리스마스 트리와 과일 나무의 예화로 대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과일 나무를 닮아야지 온갖 화려한 장식품을 묶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겉보기에 무척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 장식물과 전구들은 나무 자체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억지로 묶고 매달아 놓은 죽은 장식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구는 꺼지고 장식은 떼어지며 결국은 낡아져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과일나무는 겉보기에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선한 행동을 외부에 매달아 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만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장식보다 진실한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의 삶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요.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찬송가 430장 함께 하십니다.

0: 오늘 생방송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네, 목사님. 6월에 이제 중순이고 네. 교회 학교들이 이제 주일학교,
1: 맞아요.
0: 예,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 그 강습회들이 있는데요.
1: 그래요.
0: 네.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말씀 좀 교육에 관한 그 좀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이 가슴에 담으면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1: 뭐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경학교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네. 베티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루를 행복하게 또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고 행복자가 되어줄까라는 그 고민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처음 또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대하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또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 이런 자세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은혜롭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잖아요. 네.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할 건데 해마다 하는 거 그런 익숙함이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물론 내년에도 기회 있겠지만은 네.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또 귀한 사역을 준비한다면은 이전에 없었던 그 은혜로운 충만한 시간 될 줄 믿고 그렇게 모두가 할 줄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름답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경계선 없이 한없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사역 가운데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기도, 많은 영적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이미 준비하며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원팀이 되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으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간 시간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계승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영혼에 심겨지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서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고 주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영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히 그 성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많은 영적 열매가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1부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4학년인 조카 박예성이가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마치고

0: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꼭 취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해주셨어요.
1: 네, 작금의 또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일상에 아주 평범한 그런 복, 그런 은혜를 또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921호님 이렇게 기도하니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 졸업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취업하게 되고 또 배우자의 만남, 그런 일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의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921호님의 그 마음, 그 영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부요하심이 우리 921호님의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과 경험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우리 921호님의 삶의 여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귀한 조카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실히 마치고 준비하여서 또 그 땀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파송받은 직장에서 나는 직장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될 취업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사소한 거, 평범한 거, 일상적인 것도 은혜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921호님, 그의 자녀들, 조카분, 기도의 모든 대상자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921호님의 모든 기도 대상자들, 기도 제목 위에 더해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더 인도해 주시고 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331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3317번님은 새싹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장슬기 33세 여자 청년이 6월 13일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다른 뇌 부위에 또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곽경아 60세 여자 성도인데요. 아들 최민석 35세 남자 청년 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엄마는 이제 주님을 믿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고요. 아들 민석이는 하루라도 술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술 중독자로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도 했으며 간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술 중독이 끊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크게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1: 네, 예. 우리 3317님이 얼마나 그 중보 기도 대상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임할 줄 믿으며 함께 확신 가운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317님 나의 기도로 부족하고 많은 중보 기도 동역자들을 통하여 함께 응답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3317님의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슬기 청년 사역을 준비하고 주님의

0: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사고로 내추럴로 종한 자실로 아버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3317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장슬기 청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가야 될 길을 이루고자 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도록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끝까지 기도줄 닫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방동산왕국 모든 문은 막혀도 하늘문을 열려있사오니 그 하늘문을 통하여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해주시고 더욱더 체험의 능력 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슬기 아버지 귀한 청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317님 늘 아버지 아들을 위해 또 지인 성도님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영원 구원의 주를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곽경아 성도님 그리고 최민석 아버지 귀한 자녀에게 만남과 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됨을 선포하며 믿으며 거듭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3317님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767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딸이 이번 주 토요일에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7670님 우리 전화로 접수 주셨는데 아, 귀한 따님이 이번에 좋은 또 결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직자로 쓰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670님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열심히 또 준비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수고했던 거 애썼던 거 이런 것들이 아버지 잘 발휘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확신의 마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으시다.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시험장에 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7670님의 따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딸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심에 축복이 있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66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0: 이분 역시 새싹분이세요. 고맙습니다. 2025년 30일 캠페인 VIP를 67명의 성도가 135명의 VIP를 작정을 하고 1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올해엔 더 많은 VIP를 등록시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섬기는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초청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시키는 이 과정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1: 네, 맞아요. 예. 코로나 이후에 교회별로 이 전도에 대한 또 열심이 약간 줄어졌는데 예. 그러나 우리 2667님 교회는 늘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심 또 감사하고 올해는 더 많은 분을 작정하고 더 많은 등록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출발이 될 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기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2667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로 부족하고 우리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분들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기에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중보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작년에도 이만큼의 아버지 하나님 작정과 아버지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2026년도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방해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영혼구원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전도왕이 되겠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구원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2667님과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은 곳에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아버지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날 그날에 사방 동서남북에서 벌떼와 그름대처럼 몰려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제 2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90.3MHz 호암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제목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전화는 256-3000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기도로는 81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불안함, 우울증을 없애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8151번님도 새싹분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1: 네,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들을 조금씩 하나님께 맡기며 그런 좀 훈련과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815 하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815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연, 어떤 어려움, 또 마음이 약하고 불안한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울한 일, 답답한 일이 쌓이고 또 겹치다 보면서 또 밝은 날보다 어두운 날이 더 많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8151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 우울증까지 아버지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 깊이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이라는 다리를 건넜고, 그리고 홀로 혼자 우울한 그런 고독을 지났기에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가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늘 불안불안한 가운데, 다윗도 늘 불안불안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도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불안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불안을 우울증 가운데 찬양으로 그 시편으로 고백했던 다윗을 보면서 모두가 이런 잠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0: 하나님. 8151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 또한 지나가게 되면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현재의 미래에 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오늘을 붙들고 아버지 미래의 삶을 오늘로 당겨서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8151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8151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살아계심과 치유하심과 치료하심과 벗어나게 하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 달려가 성전으로 달려가 더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역사가 임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9740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9740번님 역시 새싹분이세요. 네, 이렇게 용기 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배 아래 세 군데 암이 전이 되었는데요. 암의 근원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길 간절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0: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9740님 기한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적같은 치료의 기적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9740님 아버지 기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흐르며 얼마나 국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개척교회 사역 현장 또한 너무나 힘든데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9740님의 기도와 위로로 우리 목사님이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역자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마침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자유하게 되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요 힘이요 능력이고 은혜고 생명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9740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귀한 교회 목사님 그 연약한 부분에 치료하시고 발견되어지고 낫게 해주고 처방되어지고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체험신앙을 가지고 사역에 아버지의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9740님 우리 기한 목사님의 하나님 됨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선포된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능력 있는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어서 190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엄마가 계시는 요양원을 다녀왔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주님을 알지 못하시고 찬송을 틀어줘도 안 들으시네요. 저도 같이 아픈데 주님 도와주세요. 저보다 저희 엄마

0: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1: 네, 저희 교육자들도 이제 요양원 신방을 다녀오면은 네.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들고 네. 한 2, 3일 그 여운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우리 1908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머니에게 위로와 소망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더디 임하지 않고 속히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08님 아무리 생각해도 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과 눈에 눈물이 잔하게 돌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뵙고 또 돌아오면 더 미안함과 더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돌아오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 조급함 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908님 귀한 어머니 요양원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강야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어머니 수많은 동역자 도움자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어머니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1908님 어머니에게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되 찬송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더디 마시고 속히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연락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룸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301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2301번님 이분도 새싹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20일 날 있을 모포 지역 방충망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말씀 감사합니다. 주일은 모포 제일교회 성도이지만 평일은 목사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봉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이분 예. 알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예.
1: 주일날은 모포 제일교회 섬기시고
0: 네.
1: 집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어서
0: 포항이시죠.
1: 예. 예. 새벽을 깨우시고 예. 수요예배를 드리시면서 네.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번 포항 남로에 국내 선교부가
0: 네.
1: 이번 토요일 날 이
0: 네.
1: 모포 지역에 우리 백가정을 방충망 교체하고 와. 노인장에 또 복음 전하고 섹스번 공연 계란 나눔
0: 네.
1: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01님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히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귀한 여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은 약하고 또 부족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평일에는 아버지 가까운 교회 새벽을 깨우며 수요 기도를 하며 늘 깨어 겸손한 여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기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번 주 포항 남로의 국내 선교부가 모포 지역 아버지 하나님 국내 선교를 할 때 많은 지역의 서령도님들이 또 주민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모포교회 모포제일교회 두 분의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아버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여종의 눈물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와 간증이 있도록

0: 목하여 주시고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여종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릉도, 독도, 산간벽지.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또 마친 기도까지 이렇게 아울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못했는데요. 이어서 내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1: 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시편 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떤 계절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열매들 주렁주렁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삶에서 나타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에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남교회 진성의 선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걱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포항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동성 동거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 공동체로 인정하고 제3자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한 최근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 법조단체인 복음법률가회는 이를 사법권의 명백한 한계 일탈이자 혼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법부가 현행법과 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 사실상 동성혼을 우회 도입하려 한다는 법조계와

0: 교계에 강력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법률가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3-2부가 동성관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해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 역시 남녀의 결합만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법원이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임의로 창설한 조치는 국민의 입법권을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건법률가회는 성인들의 동성결합을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족 내 최약자인 자녀의 복리와 입장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개탄했습니다. 미국 설린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합 안에서 양육된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보다 정서적 문제 경험 비율이 3배가량 높다는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법률가회는 동성결합의 확대로 인한 혼인율 저하와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가 서구의 현실이라며 초저출산 위기를 겪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반문하고 법원의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온 담임 목사들의 상당수가 은퇴 후 최우선 계획으로 온전한 쉼을 희망하면서도 노후 준비와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담임 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한 제135차 넘버즈 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쉬고 싶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독교 사역외 일반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과 선교사 등 기성교회 이외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답변이 각각 20%로 동일하게 집계돼 생계 유지와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사회봉사가 12%, 해외선교가 11%로 뒤를 이었으며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며 섬기겠다는 세부 구상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평생 사역을 마친 은퇴 목회자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생계 안정망 부족 문제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시골교회 사각지대로 사역을 확장하려는 목회적 열망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돼 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송환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가족 모임인 북한 억류 국민가족회는 최근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관계자들과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잇따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족회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생사와 건강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사 귀환 문제를 미국의 대북 외교 의제에서 우선순위에 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2013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2014년 각각 억류한 뒤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새 선교사의 생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남북 억류 선교사 문제가 앞으로 대북 접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연례 총회를 열고 생명윤리 수호와 여성 목사 금지 등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을 담은 주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침례회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엄하다며 조력자살과 안락사 입법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교단 측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급증한 반유대주의를 성경에 반하는 죄악으로 규정했으며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 사면은 반대하되 합법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혐오는 거부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성경적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허용한다는 기존 신앙 고백을 재확인하고 여성 목사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내년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0: 분당 중앙교회가 정통 개혁 신학의 발전과 세계 신학계 기여를 목표로 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제2기 분중신학총서 연구집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분중신학총서 편집위원회는 신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15명 이내에 유능한 신학자들을 선정해 과제당 3천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정통신학자로 최근 5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5편 이상 게재 등 학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분당 중앙교회의 대규모 학술 지원 투입은 개교의 중심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한국 교계의 지적 자산을 공적으로 비축하는 실질적인 청지기적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26도, 평양 28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 사이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1: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3: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응원했습니다.
4: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1: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찾는 환자에게,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극동방송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이 취임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막 끝날 때였습니다. 혼돈한 국제 정세 때문에 윌슨은 과중한 업무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 열심히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비서가 조용히 찾아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틈틈이 산책도 하고 휴식을 좀 취하시지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더러 내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걸세. 깜짝 놀란 비서는 도대체 대통령의 상사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바로 양심이야. 지금은 휴식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내 양심이 말하고 있거든. 이 윌슨 대통령이 말한 양심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있는 시편 46편을 펴놓고 선서를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배웠고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될 사실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고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았어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그 은혜를 잊고 등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에게 있는 기준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과 그것이 안 되는 사람 사이에는 가족 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알고 이렇게 분별함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일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느슨해진 마음이 있다면 다 잡아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유럽에서 진행된 G7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주 열렸던 EU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요.
1: 네.
0: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밝혀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 그런데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 전념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트럼프식의 경제 보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해법도 내놓기도 했죠.
0: 네. 북한의 이런 경제 보상이랄까요? 지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북한은 이것들보다도 체제 유지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세계와 한반도 또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개발을 중단해야겠죠?
1: 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그리고 핵무기 개발 중단을 위해서 수년간 대북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피해는 주민들이 봤잖아요.
0: 네.
1: 하루속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살리는 길로 나아오기를 또 우리가 오늘도 더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많이 보내주세요.

0: 생방송 OEP데이 오늘의 첫 찬송 내영은의 햇빛 비치니 함께 했습니다. 북녘 땅에도 북한 지도부에게도 주님의 빛이 편안하게 비춰져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 변화는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잠시라도 함께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또 변화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출석 인사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릴게요.
1: 2483님 예쁜 꽃사진이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광양 날씨가 흐린데 찬양방송 우리 OEP데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뭐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출석 인사를 보내주셨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새싹 회원도 오셨는데 9191님
0: 네.
1: 안녕하세요. 친구랑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의 자유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0: 와.
1: 아마 친구분이 맞추신 주파수에 같이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우리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선물 하나,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0: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새벽 출근길마다 또 이렇게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2682님께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통일에 반석되게 하소서라고 출석 인사와 기도 문자 함께 남겨주셨고요. 서울 가산동입니다. 9950님 북한이 복음 통일돼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 네. 라고 남겨주셨어요.
1: 부여에서도 와주셨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시간씩 일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와.
1: 와, 어떻게 이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계신 곳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0: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딘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출석 체크 남기실 때 여기 어딥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이렇게 복음 통일 기도하겠습니다.

0: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과 이곳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가운데 오늘의 주제를 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네. 주변 분들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리고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지역 꼭 같이 적어서 문자로 어플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 한 편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부른 살아계신 주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어 표현의 우리 뜻을 여러분이 마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북한 출신인 아내 우리 신부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이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대화 후에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야, 1419님 내일 저녁에 부산 오늘의 교회 통일 세미나 한다고? 소식도 전해주셨고 또 출장 전에 이렇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구로에서도 남겨주셨고
1: 네.
0: 야, 우리 2951님은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8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기 왜, 이게 왜 있지? 아 진짜.
1: 아. 뭐가 잘 안 돼요 여보? 자꾸 우뚤거리고 있어요.
0: 아 아니야 자기야, 나 혼잣말 한 거야. 아.
1: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우뚤대지 마시라요.
0: 아 이게 뭐가 한계가 안 되니까 이게 싹 다 안 되는 느낌이야. 아 나 이거 또 왜 여기 있어?
1: 자 자 심호흡 한번 해봐요.
0: 아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다. 아.
1: 원래 그렇게 우뚤거릴 때는 그냥 잠시 쉬어야 돼요. 어차피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0: 아 맞아 맞아. 아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확 받나 봐. 자기한테 미안해. 아.
1: 자꾸 우뚤대면 이제 칭찬 안 해줄 거예요. 알겠죠?
0: 네.

0: 자꾸 우둘거리면 칭찬 안 해준다는 아내의 말에 또 오늘도 남편은 작아집니다.
1: 낮아짐 섬김이죠 뭐.
0: 그래요? 네. 자, 오늘 우둘거리다. 예, 우쭐하다 할 때 우랑 둘이서 할 때 둘,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늘 대화 맥락상 좀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1: 근데도 네. 우리가 유추를 해서 네. 정답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0: 오늘은 없네요? 어렵나?
1: 그런가 봐요.
0: 자, 우둘거리다라는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1: 우쭐대다.
0: 우쭐대다. 2번
1: 투덜대다.
0: 투덜대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어요. 네.
1: 이게 오답도 나오고 네. 정답도 우리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내주셨는데 근데 우리 OFP데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우둘거리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거의 없지만 네. 가끔 가다가 네. 저는 이렇게 문자를 한 달 두 달이나 보냈는데 좀 선물도 안 주시고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있어요. 가끔
0: 애교,
1: 가다가.
0: 그건 애교. 자, 1번 우쭐대다, 2번 투덜대다인데 사실 저는 여러

0: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 저 오늘 되셨어요?
0: 밖에 잠깐 점심 먹고 나갔는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더워. 왜 그래도 이랬어요.
1: 아유 저도
0: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만 좋아요. 해야 되는데.
1: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 30도라잖아요.
0: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아 힘들어.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주님. 자 1번.
1: 우쭐대다.
0: 이게 우쭐대는 건가요? 2번.
1: 2번 투덜대다.
0: 아 왜 다른 사람들은 선물 주는데 나는 왜 선물 안 주고? 아, 이런 거.
1: 네. 오늘은 근데 더욱이 그렇게 우들거리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예. 북한 말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0128님.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왜 투덜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하셨는데 없어야 됩니다.
1: 우리 구일상공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0: 아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 여러분이 맞히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우쭐대다.
0: 2번
1: 투덜대다.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2310님이 아 오늘 주파수가 잘 안 맞나 봐요. 지지거려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을게 하셨는데 정답은 맞히셨는데 그러면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1: 맞아요 맞아요
0: 들으세요 휴대폰으로
1: 어플리케이션 극동방송 다운받으시고 네. 또 거기는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0: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할 수 있어요.
1: 힌트도 볼 수 있고요.
0: 그러니까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목요일에 코너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리겠습니다.
1: C5의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 말해 뭐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4: 진짜.
3: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0: 네.
3: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 딱히 없는 것 같아요.
3: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0: 네.
3: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3: 그렇구나.
0: 근데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5: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3: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5: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5: 그러게요.
0: 네.
5: 좋은 방법이.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6: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6: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0: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6: 네 들어봤습니다.
0: 네.
6: 이제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그런데 이제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
6: 맞습니다. 네.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3: 네.
0: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0: 네.

0: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 그렇죠.
0: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1: 맞아,
0: 문제나
1: 맞아.
0: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1: 오,
0: 때문에.
1: 경제학적으로는
0: 장기적 투자.
1: 네.
0: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1: 많죠.
0: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수 있는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우리
0: 또
2: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챙기려고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1: 그렇죠.
2: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1: 하나님의 어떤
0: 그러네요.
1: 가치 아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2: 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3: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1: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3: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0: 그치.
1: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0: 맞습니다.
1: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4: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든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1: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있었고,
4: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1: 영영
4: 때문에,
1: 분단된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4: 이제 우리가 조금 더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1: VR?
0: 네,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네.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2: 좋다, 좋다. 와, 방탈출을
0: 이런 느낌이
2: 그런
0: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3: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을 것 같아요.
3: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2: 재미있겠다 진짜.
1: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3: 아, 진짜요?
1: 옛날 사람.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3: 보라,
0: 주주,
4: 삼순,
5: 웅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0: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통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볼게요 하고 문자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이해한 이야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 보도록 할게요.
1: 네. 우둘거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우쭐대다. 2번이 투덜대다.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오늘도

0: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263님처럼 청주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둘대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어요. 그쵸,
1: 아멘.
0: 그쵸.
1: 네. 제 별명이 투덜이었던 거 제가 감사를 배워가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육이님. 저도 그렇거든요. 자, 오늘 1번이 우쭐대다고요. 2번이
0: 투덜대다.
1: 투덜대다. 자, 우둘거리다의 뜻을 여러분이 아직 정답 못 남기셨으면 지금 여기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한뼘차의 퀴즈 정답은요?
1: 우둘대다의 우둘거리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투덜대다입니다.
0: 맞아요. 투덜대다였습니다. 오답이 막판에 오답이 막 들어오긴 했지만.
1: 네.
0: 자, 포항입니다. 너무 덥지만 투덜대지 않고 아이들과 씨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 하셨는데 9707님. 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 네.
1: 전북 익산에서 보냅니다. 주님,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이번에 당첨이 될까요? 정답 1번 하셨어요.
0: 네.
1: 1번 우쭐대다.
0: 아하.
1: 아, 5015님.
0: 네.
1: 그래도 제가 기억할 테니까 내일은 안 하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도전해 주세요.
0: 네. 9410님. 아산입니다. 아침에 남편이 잔소리가 심해서 투덜거렸더니 새벽에 밭에 가서 출근할 때까지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아서 걱정 많이 했어요. 투덜대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화평의 은혜가.
1: 아멘. 제가 일을 잘했을 때 우쭐거릴 때가 많아서 겸손해지려고 기도하곤 합니다.
0: 네.
1: 저는 어떻게 이렇게 9644님도 그래요.
0: 오답이에요?
1: 그래도 이렇게 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은혜의 오답이죠?
0: 네. 절대 투덜대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5497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사랑해요. 알겠어요.
1: 이렇게 늘 사랑 고백해주시니까 투덜 우둘거리지 않으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네.
1: 편의점에서 늘 듣는 정권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불평하는 저를 용서해주세요. 퀴즈 풀면서 회개해봅니다. 3590님도 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아르바이트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번 보내주신 0997님.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투덜대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투덜이라고 하신 거겠죠?
0: 네.
1: 8621님도 드리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투덜대신다는 132.

0: 어허.
1: 이름이 아, 전해요, 저.
0: 배부름의 은혜가.
1: 또 우울감으로 하루하루 힘들지만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던 9893님. 우리 선물로도 이 투덜이 잠깐 조금 이렇게
0: 네.
1: 소강 상태가 되고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0: 네.
1: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우리 5189님께서 전주에서 문자 주셨어요. 샬롬!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차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OFD데이
1: 아,
0: 함께하니
1: 너무 좋네요.
0: 참말로 행복합니다요. 정답 투덜투덜 징징대다 하셨는데 전일수님 아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습니다.
1: 그니까요.
0: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번 주 방송은 끝났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은혜 가득 채워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0: 더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혹시 비렐름 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사람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정치란 바로 인간을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성을 만끽하는 것을 보장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성해방론자였습니다. 이를 성정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다양한 성적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며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인간이 성해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 절제와 질서가 없는 비윤리적 성생활은 오히려 개인을 성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성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미혹하는 성해방주의자들의 악한 논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더욱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윤영호 장로입니다. KT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5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관리본부장으로 인사 및 교육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회사 쪽에 직원들 인사관리하고요. 법정 교육 담당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성희롱 예방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산업안전재해 그런 것들을 법정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호 장로님을 만납니다.
1: 경기도 분당 순회동에 있는 50여 년 정도 역사를 가진 꿈과 사랑의 교회 시무장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김동진 할목사님이시고요. 육군 군목 및 총신대 교목으로 섬기시다가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오신 지 5년여 정도 됐고요. 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은 물론 매월 바이블 라이프 묵상지를 발간해서 이를 통해 주일 설교와 주일학교와 새벽 예배까지 이 바이블 라이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영숙 사모님은 총신대 상담대학원을 나오시고 요즘은 학기별로 운영 중인 우리 꿈사랑 아카데미 과정인 535의 오묘한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또 다른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관 등 열정적인 강의로 많은 성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계십니다.
2: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는 윤용호 장로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을까요?
1: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맨날 구슬 하곤 했는데 구소리가 나면은 어김없이 우리 집이에요. 그래도 낫질 않아서 어린 마음에 그것이 싫어서 친구를 따라서 시골의 그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날마다 새벽에 정원수를 떠놓고 불공도 드리고 전통적인 그 샤머니즘을 신봉하시는 분으로 처음엔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아시고는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제가 어머니 그렇게 신봉하는 힘이 있다면 왜 그리 구슬 열심히 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믿고 종교를 한번 바꿔보시라고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럼 그래볼까 하고 어느 날 주말이었는데 그 시골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아랫목에 심순사진처럼 모셔놓은 그 부적 등 우상 덩어리를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고 그 주일에 어머니와 누나도 함께 교회에 처음 나가시게 됐습니다.
2: 어머니를 전도한 바로 그날 형님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1: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형님이 나무를 할 것이었는데 해가 져도 형님이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깊은 산꼭까지 형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는데 멀리서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형님이 나무를 해서 지게에 지고 오시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깊은 골짜기로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읍내 병원으로 긴급히 경운기로 이송을 해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시골의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그리 수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룩거리면서 지내시다가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도 잘하시고 믿지 않았던 우리 형님과 형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우환이 끊기지 않던 우리 집안에 형님의 골절 그 사고가 마지막이었고 우리 어머니도 오래 고생하신다고 하셨는데 91세로 장수하시고 10여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2: 10년 전 좋은 아침입니다.

0: 생방송에서 윤 장로님 어머님 소식이 사연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윤 장로님이 극동방송 애청자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저는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찬양을 좋아해서 습관적으로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대면하지 못할 상황에서 정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전도할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전하지 못할 내용을 너무도 은혜롭게 잘 전해주는 106.9 극동방송을 잘 권유하고 있답니다.
0: 방송 가족은 방송을 듣고 방송을 알려 듣게 하고 전파 선교사로 힘을 보태시지요. 윤 장로님은 그래서 지금도 전파 선교사입니다.
1: 정말 매월 작은 금액의 후원이지만은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 차에나 아예 106.9로 고정을 시켜놓고 운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초행길을 갈 때나 밤늦은 밤에나 때로는 억수로 비가 많이 쏟아져 두려울 때 국동방에서 울려나오는 그 찬양과 말씀으로 저의 지킴이가 되어졌던 소중한 친구이기에 그리고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작은 선교사라고 동행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전파 선교사가 되어 극동방송의 전파를 보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일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0: 우리 한인숙 권사에게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당신을 만난 지가 벌써 3주차 년이 되었구려. 외롭다는 인생길에 말없이 평생 반려자로 되어준 사랑스러운 당신. 결혼해서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반듯한 애식 한번 그리고 여행 한번 시켜주지 못한 게 이내 마음에 걸린다오. 서로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출근하기 바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바삐 사는 삶 속에 이제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있음을 생각해보며 하루의 시간도 수많은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나였기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인 걸 당신은 알고 있죠? 우리가 중년을 훌쩍 넘기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내일을 기대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서운한 일들을 닥쳤을 때 참을 줄도 알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두 배로 되는 사랑을 합시다. 늘 건강 잘 챙기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여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결혼 34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한인숙 권사님께 띄워드린 음성 편지에 이어 윤용호 장로님 기도 제목입니다.
0: 부족하지만 아론과 훌처럼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고래 목표인 새 믿음, 새 생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말씀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소리 오늘 윤영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탐 중 겪었던 일들과 함께 최종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건 라합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과 흡사합니다.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서 보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 땅의 주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간담이 녹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새번역은 무서워하고 있다. 공동번역은 무서워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새 한글 성경은 기죽어 있다. 메시지 성경은 겁에 질려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수가니라.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어디 여호수아만 그랬겠습니까? 백성들도 다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얼마나 벅차올랐겠어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새아침이 왔습니다. 새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여간 밝습니다. 몇 달을 머물렀던 곳에서 일찍부터 짐을 싸기에 바쁩니다. 사실 짐을 싸고 푸는 건 어지간히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다르고 몸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손에 희망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가나안 땅은 희망 고문 수준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오늘까지 머물렀던 시딤에서 음행사건으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태껏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마저 얼마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사그러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아침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새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가 60스타디아로 약 11km에서 12km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장정이 걸어가면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녀노소가 섞여 있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합니다. 일어나 짐을 싸서 행진을 해야 하고 짐을 풀어서 정리까지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디데이가 언제일지 모르니 도착해서는 성막을 세워야 하고 진영을 갖춰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시딤과 요단은 11,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넘어지면 코다울 때 있습니다. 모두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에 진을 치고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3, 4절 그들은 요단을 바라보며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다음 날 바로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지만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무 말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틀이 아무 일 없이 지나자 백성들은 어딘지 모르게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정탐꾼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까지 하루가 걸렸습니다. 요단에서 또 사흘입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시간은 사흘을 넘겼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아직 사흘인 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의 사흘은 물리적인 72시간이 아닌 준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준비를 마치자 관리들로 백성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광야에서와 인도 방식이 조금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런데 모세의 죽음 이후 구름에 대한 언급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는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부각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출발하면 백성이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구름이 아닌 언약궤가 출발 신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와 또 적당 거리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2000규빗쯤이라고 했는데 대략 900m쯤 됩니다. 언약궤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위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앞서가는 언약궤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어제 갔던 길이랑 오늘 가는 길이 엄밀하게 말하면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길을 가기에 날마다 말씀의 귀를 물어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짓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다며 고집을 부린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의 길을 묻고 말씀이 내 삶을 결정짓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 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그 상징으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 15절 또 22절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인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를 공동 번역은 보다 우리에게 친숙하게 모두들 목욕제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준비할 것은 인원, 무기 점검하는 거, 뭐 식량 확인하는 거 아니면

작전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는 기이한 일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명시된 것을 볼 때에 기이한 일은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단순히 요단을 건너는 거라면 아마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행위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전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를 앞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의 성결을 명령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이한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성결, 곧 목욕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손발을 씻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도 그릇이 불결하거나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늘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우겠습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구름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구름도 언약궤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서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요단 가운데 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화해 주시겠다고도 하십니다.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사실 알고 보면 모세의 리더십도 홍해 사건 이후에 강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크게 한번 흔들릴 뻔했는데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약속받은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크게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강화될 기회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을 건너는 걸 통하여서 그의 리더십을 모세와 견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강화된 리더십으로 광야 40년을 지탱했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 강화된 리더십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낼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데 걸린 기간이 약 7년이지만 이후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착하는 과정은 그 후로도 수십 년간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식, 인맥 등등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괜히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걸 나만의 유익을 위해 쓰라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라고 채우라고 주신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모세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에 비하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간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밤새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반해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어쩌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놓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물이 끊어져 건너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보다 요단을 건널 때가 믿음이 더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명령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제사장들에게도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애굽 후 약 일주일 정도로 봅니다. 출애굽 후 일주일이면 그들에게서 믿음 같은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건 출애굽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 말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 앞에 이리 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 와서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슈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 사역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잘 들립니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할수록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말씀 사역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후에 말을 이어갑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머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신이라는 걸 빗대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가운데 세워두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것과 대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시적으로 증명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다름없는 신이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과 동떨어져 계시냐? 사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승부를 거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여호수아의 지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 12절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백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몇 번이고 반복된 표현이지만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핵심 전략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도 요단을 건너기 위한 어떤 전략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요단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가에 닿으면 요단 물이 끊어져 흐르던 물이 뚝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홍해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만 출애굽 2세대 중 일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파 내에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귀로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경험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승리한 경험, 성공한 경험 이런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에 비하면 요단강은 아주 작은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믿어집니다. 다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중에는 대부분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물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이 갈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본 경험이 아니라 밟는 순종 위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시대나 지금시대나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내십니다. 그분은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분이시고 요단물을 끊어 길을 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요단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닫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때 백성들에게서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의심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에 닿았는데 혹시 요단이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도 평안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선택한 사람은 불안에 떨게 되고 평안을 선택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불안에 떨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5절이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때가 니산월입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3월

0: 언덕에 넘칠 정도고 또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이 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기 쉬운 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건너기 불가능한 그런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에 물을 밟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지 않으면 언약궤를 맨 네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가볍게 순종한 것이 아닌 목숨 걸고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도 십일조도 그렇습니다. 목숨 건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럼 순종하지 못할 거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본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 백성에게 무기 점검하거나 작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에 관심 갖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그릇에 은혜 채워주시고 깨끗한 그릇을 기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일보다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좀 더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대부분은 홍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종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 아닌 순종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막힌 요단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닫힌 길이 열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물이 그치지 않으면 급류에 휩쓸려 목숨 잃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다 목숨 걸고 그런 각오로 해야 합니다. 기본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역사하십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커버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 시간,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진하게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 혹시 쉬고 계시거나 예배 쉬고 계시고 예배 중단했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여러분,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거기가 이 시간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나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디서나 운동하거나 또 산책하면서도 그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예배. 전국 생방송 가운데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나 여러분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내가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찬양이 오늘 너무 듣고 싶고 부르고 싶다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찬양 한번 남겨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죠. 거기서 무료 메시지, 여러분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한 주가 그냥 후딱 가네요.
1: 네.
0: 예. 잘 지내셨죠?
1: 네.
0: 네. 우리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도 오늘 두 번째로 오셨는데, 주위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안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알렸는데도 그래도 아는 체를 하더래요. 어, 방송 나오더라라고 하면서. 예. 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까요?
1: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0: 온 땅의 주인.

0: 제목이 특별합니다. 뭔가 무게가 있어요.
1: 예. 저는 찬양 선곡할 때 고심해서 시간을 좀 두고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찬양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와, 이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 후렴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이 찬양의 후렴이. 그래서 좀 적어놨었다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0: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1: 예.
0: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러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1: 아멘.
0: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죠.

0: 온 땅의 주인, 외국 CCM Who Am I입니다라고 이렇게
1: 네,
0: 알려주셨는데,
1: 맞습니다.
0: 7358번님이 그러네요.
1: 네.
0: 악보의 Who Am I?
1: 다음엔 영어.

0: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 말씀이 막 갑자기 떠오르는데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새깨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고맙습니다. 8845번님 영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는 방송 새깨라라고 이렇게 또 오셨고, 아침에 비가 내리고 점심에 금빛 햇살 가득한 익산에서 듣고 계신다고 4605번님도 오셨고, 정안면에서 보내신다고 7205번 정안하면 거기 그 정안휴게소 알밤 생각이 나네요. 서천에서 남편과 듣고 있고, 평택 경기 인천 정신을 바짝 깨운데 라고 7659번님 청주에서 인천 남동구 양평 구미 출석 1등하고 진짜 오늘 1등이네요. 구미에서 오셨습니다.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아버지 뵈러 가는 중이에요. 휴대폰으로 들으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해요 라고 3373번님 참 대단하시네요. 8858번님도 오셨어요.
1: 지난달 5월 2일 친정아버지 묘지 이장을 했는데 옮기면서 은혜 찬양 들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가 은혜라는 찬양만 나오면 생각나네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며 전도를 끝까지 외치시고 물려주신 신앙이라는 큰 보물을 물려주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 예배할 때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늘에 계신 누구 생각나요? 생각나요? 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누구 좋아하시는 곡입니다 이렇게 또 신청하는 곡도 있고, 어이 또 5695번님도 그러네요. 지난주에 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종직이 하셨었어요. 종직이를 사명으로 여기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이찬을 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 종치시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또 사랑의 종소리라고 이렇게 또 그래요.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 바라보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77번님 중왕동이네요. 커피숍에서 듣고 있고, 부활절 전에 예수님 영접했던 남편 예수님 지금 너무 잘 믿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주일은 시간 안 된다면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너무 좋다고요. 극동방송도 즐겨 들으시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방학했다가 계약한 분이거든요. 와, 근데 지금 주일 정수를 엄청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7646번님 새끼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찬양 신청곡 전해주시면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악보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서 또 이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우리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리면서 권사님 어떤 네. 곡이죠?
1: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아까 첫 번째 찬양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우주보다도 넓으시고 바다보다도 깊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고,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산 우뚝 서 계시는 그 산같은 주님을 보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네. 선곡했습니다.
0: 자,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이제 딱 19분 됐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집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소리 내서요 찬양 부르시면 돼요. 소리 높여서 운전대 잡고도 눈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안에서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0: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신청곡들, 사연들 주고 계시는데요. 저의 둘째 아들인 교구 목사님께서 가정신방 때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고 벅찬 감동이 있었다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입니다. 강한 게 강한 거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약한데 강한 척할 필요 없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강하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멘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여러분 힘내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사연과 신청곡들 주고 계시네요. 창원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곡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첫 곡이 온 땅의 주인이었죠? 온 땅의 주인.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뭐였죠? 좀 전에 했던 건데 돌아서면 이렇게 있네요. 주님은 산 같아서.
1: 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한 주를 기다렸어요. 찬양 예배 축복된 찬양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이 라디오 예배를 기다리셨대요.
1: 세상에.
0: 세상에 진짜. 우리 2682번님 고맙습니다. 제가 셋 아들 둔 엄마인데요. 큰아들인 직장생활과 대학교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번아웃 와가지고요. 힘든 아이고.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0720번님 새아들 키우는 우리 어머니 영육간에 늘 강건함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우리 아들들이 말을 또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암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받으러 병원 가면서 새끼라를 들으면서 큰 위안을 얻고 계신다고 9714번님 그래요. 힘내십시오. 용인 날이 맑습니다. 덥지만 그래도 라디오 예배 들으니 교회 온것 같아요라고 가산동 직장에서 송파나루역 근처 회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전주에서 우리 1203번님 거제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오늘 생애 첫 차를 구입했어요. 거제도 극동방송 채널 좀 알려주세요. 거제도. 아, 거제도가 아마 여기가 창원 극동방송 같은데. 창원 극동방송. 예.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혹시 우리 알려주실 분?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없이 건반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고현교 김진아 집사님이 선택한 곡을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곡이에요. 성령 충만해라 목사님들이 이러는데, 충만.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 우리 금세일 권사님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 우리 충만 예수로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꼭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0: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3시 29분입니다. 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찬양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뭐라고 할지. 와, 쟤는 노래도 부르면서 일도 잘하고. 와,
1: 홀리하다.
0: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저렇게 잘할까? 9106번이 힘이 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야, 운전하면서 또 우리 8174번님 뭐 몇 번이요? 몇 번?
1: 예, 아니 아까 그 거제도 분이
0: 맞다, 거제도 물어보셨죠?
1: 예,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0: 제가 원래는 부산인지 창원인지 좀 헷갈렸는데 7375번님이 혹시 우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거제도 바다 쪽은 부산 극동 93.3이 더 잘 잡힙니다. 창원 극동보다는 진주 92.5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또 정확하게 창원은
1: 감사합니다.
0: 98.1이거든요. 부산 극동 93.3. 바다 쪽은 부산. 아, 또 다른 쪽은 진주 본부가 있어요. 저희가 또 창원 옆에 92.5라고 합니다. 아, 또
1: 많이들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0: 그러네요. 예. 8851번님, 아이 창원 98.1, 예, 그렇죠. 가까운 가덕도 쪽 부산 채널이 더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우리 5959번님도 뭐 알려주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그쪽은 또 제가 왔다 갔다 해보긴 했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둘째를 보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느샌가 붕해가 됐다고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하원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또 듣고 계시네요. 자, 4154번님.
1: 22년째 혈액투석 받고 있는 아내 권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보혈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올해는 반드시 신장 이식 수술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아멘.
0: 그래요. 이 찬양은 정말 저 이거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정말 빠지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투석받고 있는 아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 딸들을 위해서 우리 111 3번님 딸들은 엄청 사랑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영암에서 원영이와 태명이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모태신앙이었는데 선교사로 헌신됐는데 신앙의 끈을 놓았다가 지금은 그 아픔 다 이기고 좋은 아이를 만나서 신앙생활도 군교회에서 반주도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구나. 아유, 축하드려요. 오, 고맙습니다. 4797번님 칭찬하셨네요. 전 처음에 이게 칭찬이 아닌 줄 알고
1: 말하지 말고 찬양만 하세요.
0: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으로 읽기는 참 민망하네요. 네. 대구에서 전주 가면서 지금 1484번님 듣고 계시고 기말고사 앞두고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고1 딸 수연이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자녀 되게 해주세요라고 2378번님 그러게요. 지금 기말고사로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다 지금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잘 발휘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누가 이 찬양을 신청하셨길래요. 제가 이 멘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1: 아멘.
0: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을 신청한 곡이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어떤 분이었죠? 제가 문자 분명히 봤는데 자,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5237번님 저는 운전할 때만 듣다가 이번 주부터는 극동방송을 집에서 쭉 라디오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삶의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9152번님 교회 가려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마늘을 까고 있다고요.
1: 교회 갑자기. 가지고 가시려고.
0: 아, 그런가? 갑자기 마늘이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를 가려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그래요. 꼭 이번 주에 9152번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일해서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고 0785번님도 남기셨습니다. 8745번님
1: 안녕하세요. 채팅 처음 남겨봐요. 항상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시며 힘 얻으시는 엄마의 추천으로 태어난 지 46일 된 아들 돌보며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추우나 더우나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엄마가 힘내시기를 바라며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신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영이
1: 하고 싶은 거 다 해.
0: 와, 영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1: 제 이름을 영희로 바꾸고 싶네.
0: 자, 신청곡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죠.
1: 네.
0: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이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방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요구사항 요청 바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으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0: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도 우리 7712번님, 2777번님이시네요. 듣고 계십니다. 대구에서 듣고 계시네요.
1: 샬롬, 대프리카 대구 오늘 덥습니다. 저는 63세 주부인데 남편 일터의 직원이 수술 요양 중이라 7개월째 현장직을 겸해 일합니다. 지금은 1톤 트럭에 물품 가득 싣고 외관 거래처 납품 갑니다.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극동방송 맥체인 성경 읽기 듣는데 목소리가 김 PD님인 것 같은데 맞나요?
0: 네, 맥체인 성경이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1: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가 봅니다.
0: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뭐좀 녹음을 여기저기 그래도 좀 해가지고 잘
1: 아.
0: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대구에서도 주셨고요.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오늘도 참 많이 덥네요. 남편 일 도우면서 새끼라를 듣습니다. 저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면서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극동 방송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가경동이라고 0360번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기고 충주에 중계소가 또 생겨가지고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 충북 지역에도 극동 방송이 깨끗하게 지금 열심히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극동 방송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케가 이 시간 방송 좋다고 해서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라고 계속 찾게 될듯 합니다. 8851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들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방학 중인 우리 어머니 속히 교회 나가시길 기도해 달라고. 3908번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꼭 같이 계실 때 한번 전화 연결해 보자고요. 다른 데 있어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고요. 창원에서도 주셨네요.
1: 창원에서 서울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살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아들 비니가 좋아했던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렇구나. 비니라고 했죠? 비니가 좋아했던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아, 주님 말씀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5311번님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 참 너무 이렇게 좋은 찬양이죠. 위로가 되는 찬양.
1: 울컥했어요. 에,
0: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찬양. 에. 오늘 찬양 다 울컥하네요. 0720번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과 동행하심을 흠뻑 젖어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면서 감동의 물결입니다.
1: 아멘.
0: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한의원 가시고 계시는군요. 대전에서 우리 1967번님 예, 침도 맞고 허리 막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예. 12년 전 태교로 들었던 방송이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낳고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더더욱 육아는 나의 힘이 아님을 느낍니다.
1: 아이고.
0: 와, 4명. 한 명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1: 예. 대단하십니다.
0: 그렇죠? 본사님?
1: 네. 네. 저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0: 그러니까. 우리 8417번님 대단하십니다.
1: 아이고.
0: 차 안에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시는 건지. 와. 대단하세요. 그다음에 포항에서도 아, 저희 교회 목요일 행복전도대 거점인 평생교회원에 가서 전도하고 와서 집안일 하면서 또 라디오 듣고 찬양 따라하고 있다고. 화이팅. 엄청 부지런한 분이네요. 와. 대구 54단에 근무 중인 아들 오늘 진급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시길, 전역할 때까지 건강 지켜달라고 3678번님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년 다 돼가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7095번님 사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와. 마지막 찬양 할 때입니다. 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연도 다 못 읽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목요일에 라디오 예배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또 내일 새끼라는 또 계속됩니다. 우리 권사님 청년 같대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예. 이분 선물 좀.
0: 자, 우리 0778번님 고맙습니다. 김세희 권사님과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2: 경동노회 장로중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건천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51-8004 건천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위원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그 사명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께 기쁘게 찬양하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렌치 스위트 5번 G메이저 작품 번호 816번의 알라망드 준비했습니다.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렌치 스위트 5번 G 메이저 BWV 816번 가운데 알라망데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교향곡 3번 가운데 2악장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맨지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작품 번호 97번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금 대중적인 작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이죠. 뮤지컬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주요 넘버들을 모아서 심포니 스위스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이 작품의 심포니 스위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모음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의 2악장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죠.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의 2악장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

0: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또 주일을 잘 지켜야 또 사람이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고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믿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 말씀, 마음, 생각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그리고 8장에 보니까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 축약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모든 도시는 큰 도시, 마을은 작은 곳.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찾아가시고 두루 다니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열심히 예수님은 다니셨던 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만히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것일까? 예수님은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오늘 35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살펴보니 첫째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신 분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의 작은 모형인 회당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고 우리들은 또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뭐하에 섰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 하다가 정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 도시와 마을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 바로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들이 예수님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병이 많잖아요. 그리고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중에 저는 요 앞에 있는 S병원에 가서 가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시간을 기다려서 의사 두 분 만났어요. 의사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병이 많은지,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다 약한 것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고 회복받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만병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 오늘 몸된 교회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3대 사역 뭡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붙잡고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능력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 3대 사역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람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 긍휼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역을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던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프린스턴의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이 가졌던 감정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어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졌던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능력도 상실하고 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흠을 보거나 문제를 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돼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따뜻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어떡합니까? 목자가 없으니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기진하고 정처 없이 고생하다가 지치고 비참하고 약탈당하고 잡혀 먹히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의 인생, 우리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으로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저 치유하고

그래서 이 가정 속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어느 날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온통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추수할 것은요, 추수의 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서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도동에 있을 때 어느 은퇴하신 노인 목사님이 저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은퇴 목사님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시면요, 부담되는 부탁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긴장해갖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차대접하면서 들어보았더니 이분이 월드비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특별한 부탁을 안 하는구나, 부담이 이제 덜어져서 그냥 잘 대접하고 인사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몇 달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냥 제 앞에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이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분이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찾아오는구나. 그런데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내용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표현하고 자꾸 돌아가는구나. 저는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드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과 밥 피어슨 목사님이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아버님이 고아원 원목을 잠시 하셔서 고아원에서 잠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아원들이, 고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아들을 교회가 돌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교회 밖에 구호단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월드비전이고 한국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구가 되었고,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 목사님의 요청으로 첫 번째 한 것이 우간다의 운물을 파주는 거였어요. 운물 하나 해주는데 단돈 1,000,000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세계 선교부에서 1,000,000원을 들여서 우간다에 운물을 2011년도 저희가 입당했을 무렵에 운물을 우간다에 하나 설치해 드렸어요. 그때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예, 저 돌판에는 포항동북교회가 여기 기증했다는 표지석이고, 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봅시다. 바나나 많이 받았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저렇게 예, 저희가 설치한 저 운물인데 저 운물이 아프리카의 마을을 살렸어요. 그래서 마을에 온 주민이 나와서 그날 잔치가 벌어지고 춤을 추고 깡충깡충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그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물을 적절한 데 설치한 줄 알고 찾아갔더니 저를 산골로 저를 끌고 갔는데, 그날 차를 타고 하루 종일 갔어요. 10시간 넘게. 그래서 우간다의 깊은 산골에 갔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운물을 파주고 싶다고 하면 우간다의 월드비전이 가장 필요한 열악한 곳을 소개시켜 주어서 깊은 산골에서 운물을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잠비아에 학교를 세운 것이었어요. 2016년도의 일이었어요. 학교 건물 표를 딱 해놨는데 맨 위에 포항동북교회 포항동부 프리스비터리안 처치라고 맨 위에
한글로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0: 그날도 학교가 없는 마을에 그저 학교 건물이 쬐그맣는데 저렇게 멋진 건물을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마을 잔치였어요. 마을 잔치. 그리고 교육부 장학사가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때 큰일을 했고 마을에 큰 축제가 그날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도에 저렇게 하고 나서 2018년도에 저희가 또 힘을 합쳐가지고 저게 초등학교입니다. 건물 참 좋죠. 그리고 나서 지은 것이 2018년도에 또 잠비아의 산모병동을 기증했어요. 사실 학교와 산모병원은 저희 교회 혼자가 한 것이 아니라 장성교회하고 안디옥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아프리카에는 이제 조혼 여자아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또 출산할 때도 보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막 흙집 같은데 또 밑에 이불도 없이 지푸라기 깔아놓고 애기 출산하고 그래서 산모병동이라고 저렇게 지었지만은 저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하고 큰 일을 잘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자랑을 잘 할 줄 몰라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은 은밀하게 하는 손길이 많을 때 풍성해지고 은밀하게 할 때 상급이 크고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뭘 하고도 크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위해서 애써왔고 또 올 100주년에도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4월 달에 네팔을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도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굶주리는 어린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핍박받는 어린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열악한 지역에서는 팔려가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 굶주리는 애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1960년대 한국 시골과도 비슷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독교율이 한 1.6% 되는 아시아에 이렇게 기독교율이 낮은 나라가 있을까. 아주 열악한 동네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두 가정을 만났어요. 두 가정을 만나고 두 가정을 만난 그 상황이 어제 토요일 C채널을 통해서 40분가량 방영이 되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제가 현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촬영하고 이틀에 걸쳐서 다시 돌아왔는데 가서 이틀 동안 우리 두 가정을 만났는데 똑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하는 노동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동북교회 총회장 목사를 굴리는지 제가 고생하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 세계에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세요. 배우지 못하는 애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폭력과 전쟁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팔려나가는 아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궁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남겨둘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궁휼의 마음을 주셔서 굶주림 아래에 있는 아이들, 배우지 못한 아이들, 폭력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00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2: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1: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1: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배경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묵묵히 그물을 던지던 평범한 어부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복잡한 계산보다 믿음이 앞선 걸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일상은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더 깊은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완전했음에도 끝까지 붙드심을 받았듯 우리 또한 주님의 손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송정미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내 영혼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환상의 첼로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음성 앞에서 계산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앞세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경험하는 매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을 가장한 욕망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 참 무겁고도 아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또 읽기조차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어두운 사건까지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욕망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은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감정,

또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열정,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암논은 참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또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욕망이 사랑을 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죄를 책임지기보다 회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은 죄성과 그리고 무너진 욕망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진짜 사랑, 우리를 진짜 사랑과 거룩의 길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을 가장한 욕망은 상대를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다말은 이 일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상대의 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암논의 문제는 단지 감정이 앞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쉽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무 원하니까 내가 이걸 사랑한다, 사랑이다.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끌리니까 이건 분명히 사랑이다.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스토커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니까 밀어붙이는 것, 상대방의 마음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구를, 내 욕심을 더 앞에 내놓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제자리에 있으면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롭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화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벗어날 때에 집 전체를 태우게 됩니다. 따뜻함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 감정이 있으면 이건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면 사람을 해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암논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했어요. 암논은 내가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은

파멸로 한 사람은 거룩으로 이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내 욕심을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사랑은 절제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을 가장한 욕망을 경계하는 진정한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욕망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소비한 뒤에 버립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본문의 비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자 마음이 급변합니다. 성경은 암논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욕망의 본색입니다. 욕망은 사랑처럼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다, 갖고 싶다, 좋다. 그런데 결국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욕망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은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쾌락은 줄지 몰라도 결국 더 큰 공허를 남기고 미움과 파괴를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단지 성적인 죄만 적용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를 섬김으로 대하기보다 유익으로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보기보다 성과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친절하고 불편해지면 차갑고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고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소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정말 갖고 싶어해요. 너무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바닥에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뒹굽니다. 떼를 씁니다. 저거 안 사주면 집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설득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논리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까지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내가 있어야 되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 정말 필요한가 보다.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아이고 사줘야 되겠네 하고 사줘요. 그런데 오래 갑니까? 몇 번 보고 몇 번 만지고 나면 저 방 한 구석에 뒹굴어다 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장난감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갖고 싶은 욕구였던 거예요. 얻기 전에는 간절했지만 얻고 나니 별거 없거든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욕망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얻기 전에는 뜨겁습니다.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될 시간이 오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질 때까지는 애타지만 품어야 할 시간이 오면 귀찮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사랑을 얻은 뒤에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달도 다 따다줄 것처럼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잡은 물고기에 뭐 안 준다고요? 잡은 물고기에 미끼를 안 준다고 그러면서 웃는 농담도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부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복만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형통을 원하고 순종보다는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과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사람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관계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통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그리고 쉽게 변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얻고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품고 살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내 욕망의 도구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그 관계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소비하지 않고 끝까지 귀히 여길 줄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죄를 짓고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악한 것입니다. 19절에 다말이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공주가, 그 아가씨가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버려졌던 겁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논의 반응입니다. 암논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외면합니다. 자신의 누이를 강간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다말이 암논에게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신을 내쫓는 것은 아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죄를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더욱 악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피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책임을 외면할 때에 피해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상처도 상처지만 심령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더 길게 남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다말은 이 일 이후에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회피 때문에 한 여자의 일생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장은 길고 깊은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나치 독일의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00명이 아니라 6천명이 아니라 600만 명을 죽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 후에 재판을 받는데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명령을 따른 것 뿐이다. 내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악이란 특별한 악마적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을 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욕망이 나를 앞서면 나도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모르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내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충실한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함께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논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은 사람보다 돌아오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핑계되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내 죄를 회피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 책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암논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암논의 욕망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욕망을 내려놓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회개와 책임의 길로 돌아오는 영일만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혜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고구마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보금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의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6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인도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는데요. 스스로 공부하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익혔고 하나님께선 그런 그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1793년 6월, 윌리엄 캐리는 영국을 떠나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는데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견뎌야 했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1년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6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헌신을 기쁨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여는데요.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첫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올려드립니다.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첫 찬양으로 너는 축복의 씨앗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아멘으로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가꾸고 훈련하고 또 싹을 틔워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으로 시작했는데요. 출석

0: 크,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렇게 세 글자로 줄이죠.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세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감사를 했다면 오감완 보내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혹시 출근을 했다 또는 퇴근길에 찬양을 들었다, 여러분 지금 찬양 들으셨어요. 오찬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찬완 출석 체크 보내셔도 되고요. 또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거나 말씀을 점심시간에라도 한 절 읽었다면 오말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출석 체크는요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오말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시지 못하셨더라도 내가 이후의 시간에 할 거다 하시면 선포하는 마음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출석체크 선물이 기다려요. 오늘 선물은 치킨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기다리면서요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피아워십의 목소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서.
1: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6월 18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마루안, 오감완, 오찬완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2667번님, 네, 세 가지 다 달성하셨습니다. 오감완, 오찬완, 오마루안으로 출첵합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출석체크 오찬완 보내시면서 은혜받은 찬양 있다면 신청곡 남기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코너, 내일 코너죠. 내일은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모아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신청곡 남겨주세요. 또 우리 0436번님 오마루안!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 오프닝 말씀을 해드렸는데 좀 일맥상통한 말씀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의 크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436번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9555번님께서 지금 오찬완 하러 극동방송 가는 중에 반가운 목소리 축복의 씨앗 저희 아이들이 부른 곡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에서는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 찬양이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전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연습을 합니다. 혹시 또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 응원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955번님 반갑습니다. 네, 또 3797번님께서 오마루안, 오감완, 오찬완 하시면서 야간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하나님의 영이 이곳 삶의 현장에서 뜨겁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해요. 야, 찬양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간 출근을 하고 계시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날씨가 정말 뜨거운데 요즘 더위가 여름이에요. 여름. 건강 다들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온열 질환에도 대비하셔서 찬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 관리 꼭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3797번님 출근 파이팅입니다. 또 8151번님께서요. 오찬완, 오감완, 오마루안 세 가지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좋은 일이라고 보내셨는데 어떤 좋은 일일지 궁금합니다. 네, 또 우리 1372번님께서도 오감완, 오찬완, 오마루안 하시면서 무더운 하루를 찬양으로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더웠어요. 덥기도 했고 또 오후에는 소나기도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왔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소나기를 맞은 지역이 있다 하시면 출석 체크 올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출석 체크 선물 한 분 드리겠다고 했어요. 치킨 교환권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0436번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0436번님 드리는데요. 이후에도 또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댓글 올리시고 또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0436번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를 부탁해.

0: 네, 복음화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 듣고요, 또 에피소드도 나누고요, 전도 방법도 공유합니다. 극동방송이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았고요, 또 포항 극동방송도 25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 앞장서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소중한 전도팀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전도팀 소개드리고 다양한 전도 방법도 공유드렸는데요. 노방전도도 있었고요. 한글 교실 오픈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도시락전도 무료급식소 운영하시는 교회도 계셨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은 전도 방법, 이전에 나왔던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포항 우창교회 전도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소개를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승호 장로님, 유기승 집사님, 그리고 포항 우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원중 목사님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저녁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목사님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제가 출석 체크 하는 거 방금 들으셨나요? 제가 5감환, 5마루환, 5찬환 했거든요. 이게 옛날에 저희가 운동이 한창 막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운완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혹시 목사님 아실까요?
2: 예, 알고 있습니다.
0: 오운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운동하고 인증샷을 올리면서 오늘 운동 완료했다고 저희가 막 인증을 했는데 혹시 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오운완?
3: 그건 못 들어봤고.
0: 네.
3: 오기완은 들어봤습니다.
0: 오기완? 오늘 네. 기도 완료?
3: 예.
0: 그건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을까요? 오운완?
1: 저는 아직 이제 초보자라서 그런 걸 못 들어봤습니다.
0: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오운완도 있습니다.
1: 네네. 네, 열심히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제가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궁금하시죠? 우리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반갑습니다. 포항우창교회 박승호 장로입니다.
0: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집사님.
1: 포항우창교회 유기승 집사입니다.
0: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2: 예, 포항우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중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소망의 기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방송가족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항우창교회가 운동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요. 지금 어떤 전도를 진행 중일까요, 장로님?
3: 저희들이
0: 네.
3: 이 파크 골프를 위해서 사실은 파크 골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0: 네, 저도 파크 골프를 처음 들어봤어요.
3: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셔가지고
0: 네.
3: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0: 네.
3: 기도를 하는 중에
0: 네.
3: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별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0: 네.
3: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0: 전도를 그래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군요.
3: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3: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0: 네.
3: 그래서 그러면은 파크골프를 하면 좋겠다.
0: 네.
3: 파크골프는 골프하고 유사한 운동이고
0: 네.
3: 또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파크골프를 잘 치게끔 돼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파크골프로 그러면 전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0: 야.
3: 우리가 흔히

0: 하는 저 전도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뭐 그렇게
1: 노방전도도
0: 예, 뭐 많이
1: 있고
0: 있는데
1: 많죠.
0: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1: 네.
0: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1: 네.
0: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1: 네.
0: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달 만에 땄어요.
1: 우리 장로님께서요.
0: 예.
1: 야,
0: 따시고
1: 전도에
0: 이거
1: 대한 열정이.
0: 예,
1: 네.
0: 따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1: 어떤 문제가
0: 어떤 문제가
1: 생겼을까요?
0: 생겼는가 하면은
1: 네.
0: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겠는데
1: 네.
0: 이 외부에 나와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사람을 많이 알아야 관계 전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포항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를 같이 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크 골프를 칠수 있는 사람을 내한테 보내주십시오.
1: 함께 동역할 수 있는
0: 예, 아니, 같이 상대가 있어야 할 수가
1: 전도할 수
0: 있으니까.
1: 있는 그 영혼을 붙여달라고
0: 예.
1: 하신 거군요.
0: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1: 네.
0: 불과 2, 3개월 안에 하나님이 무려 50명이라는 인원을 붙여주셨어요.
1: 어디서 이 50명을 만나셨을까요?
0: 그래서 저도
1: 네.
0: 참 이게 어떻게 해서 50명이라는 숫자가
1: 네.
0: 내가 알게 됐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2, 3개월 동안에 이 파크 골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1: 네.
0: 이 그룹을 형성을 해가지고,
1: 네.
0: 파크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모임이 현재 50명이 있고,
1: 네.
0: 또그 50명은 제가 이끌어가는 모임이고, 제가 이끌어가지 않는 모임도 이것저것 합하면 인원이 근한 200명 가량 돼요.
1: 장로님께서 굉장히 포항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엄청 많이 붙여주셨네요,
0: 글쎄요,
1: 하나님께서.
0: 저는
1: 네.
0: 그것이
1: 네.
0: 이
1: 기도했더니.
0: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 맞습니다.
0: 있습니다.
1: 또 하나님께서 파크 골프라는 그 전도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 지혜도 주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 우리 파크 골프 전도를 지금 그러면 50명 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
0: 50명을
1: 네.
0: 위해서 제가 늘 관계 전도를 하고
1: 하고
0: 있어요. 예,
1: 계시고,
0: 또그 50명 외에 한 200명 되는 인원을 계속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야, 목사님 굉장히 든든하시겠습니다. 야, 이렇게 골프로 사실 우리 8151번님도 그러시는데요.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운동인데 좋은 방법 같네요라고 하셨어요. 운동 안 좋아하는 분안 계시잖아요. 사실 운동은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0: 그렇죠.
1: 건데. 그죠, 집사님?
0: 네.
1: 집사님께서도 지금
2: 운동은 다 좋아해야죠. 해야
1: 네.
2: 되고 또.
1: 파크 골프 전도를 같이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2: 네.
1: 네,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집사님?
2: 우리 교회에는요, 우천
1: 네.
2: 교회에는 그 장수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1: 네.
2: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몸 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박승호 장로님께서
1: 네.
2: 이런 파크골프를 자꾸 권장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1: 네.
2: 나이 들면서 자꾸 몸이 위축되니까
1: 네.
2: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떠냐.
1: 너무 좋죠.
2: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파크골프를 하기 전에 골프라는 걸 알았는데 골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1: 그렇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2: 예,
1: 골프는
2: 이거 뭐
1: 비용도 좀 많이
2: 특별한
1: 들것
2: 사람들이
1: 같고,
2: 해놓은 거라,
1: 네.
2: 특별한 사람들이 해놓은 운동이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조금
1: 네.
2: 소외된 게
1: 접근하기가,
2: 아닌가. 예,
1: 네.
2: 경비도 낮고,
1: 맞아요.
2: 많고, 또 시간도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0: 자꾸 권장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그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1: 네.
0: 또 실제적으로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실내 골프 또는 필드 골프, 야외에서 하는 골프를
1: 네.
0: 나가봤어요.
1: 네.
0: 근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고 또 하고 싶은
1: 재밌으셨군요.
0: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1: 네.
0: 골프의 골자도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미를 붙이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 교인들 간에도 서로 잘 서먹서먹 하다가도 더 유대를 갖게 됐고
1: 맞아, 운동하면 친해지잖아요.
0: 예, 틀려져요.
1: 맞아, 달라요.
0: 예, 모두 다 주변에 그 동네 분들, 이웃 분들 많이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
1: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0: 예.
1: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실.
0: 단톡방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15명 정도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아무 때고 같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운동할 수 있고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하면은 상당히 재미가 더하고 또 그러므로서 이제 이렇게 많이 알게 되니까 자연히 전도가 되더라고요.
1: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요?
0: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졌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접근하기가 쉬워져가지고 그 대화 중에서 이제 우리 복음을 이렇게 살짝 전할 수 있고 또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파크 골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불신자도 많이 계시는데
0: 예, 불신자도 많죠.
1: 계속해서 이 유대감을 운동을 통해 쌓고 계시고 복음도 살짝살짝
0: 그렇습니다.
1: 전하고 계신다. 야, 전이 전도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좀 궁금한 게 골프랑 파크 골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혹시 그 차이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장로님께서 알려주실까요? 파크 골프와 골프의 차이점.
2: 골프는 첫째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우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파크 골프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채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채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요 경비도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원, 또 65세 이상은 500원, 예, 1년을 끊으면 45,000원.
1: 정말
2: 그러니까 이
1: 골프비.
2: 거의 뭐 경비가 소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고 또 배우기가 쉽고
1: 배우기가 쉽고.
2: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보통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들리는 말에는, 의료공단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지원을 해주나 하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니까,
1: 건강해지시.
2: 건강보험료 지급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1: 그러실 것
2: 그래서,
1: 같아요.
2: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파크 골프장을 전국적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1: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우리 포항 우창교회 파크 골프를 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까요?
2: 우리는 그 교회 위에 운동장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우고 연습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1: 와,
2: 있습니다.
1: 포항 우창교회 가면 우리가 이 파크 골프 칠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전도를 위해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신 거 아닐까요?
2: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1: 가리켜,
2: 거죠.
1: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전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로. 맞아요. 알아야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우리 포항 우창교회 우리 박승우 장로님과 유기승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전도에 대한 방법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말씀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목사님?
3: 네, 일단 뭐 장로님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네. 적극

0: 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저로서는 참 감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 네.
0: 특별히 장로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이 파크 골프 또 섬기겠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 네.
0: 장수 모임이라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1: 네.
0: 어르신 모임이 계세요. 예, 전에 목사님께서 만드신 모임인데 그 모임 또한 장로님께서 섬기시면서 지역도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섬기는 그러한 앞장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는 참 든든하다. 참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말 저도 우리 박승호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이 전도를 네, 또 지혜를 얻으셨고 열심히 이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참 귀한 장로님이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도 더 많은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우리 전도를 진행하면서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찬양 한곡 듣고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포항 우창교회 전도팀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고 있어요. 응원의 댓글도 좋고요. 또 축복의 댓글도 좋습니다.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주세요. 우리 포항 우창교회 성도님들 좀 기대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포항 우창교회 성도님들 듣고 계시다면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목요일 코너 전도를 부탁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우리 8151번님께서요. 파크골프 연습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전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운동으로 전도하는 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8567번님께서 전도에 힘쓰는 우창교회 파이팅!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 우창교회 성도님께서 첫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또 우리 6335번님께서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0462번님께서요, 아까 출석 체크 보내주셨는데, 오가만, 오찬환, 오마란 하시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다니는 아들 라이드 하는 중입니다. 이하나, 오늘도 하나님 기쁘게 찬양해 남기셨습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 너무나도 귀하죠. 이 모든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다음 세대 또 사역을 위해서 또더 많은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0462번님, 아드님, 아인이군요. 미안합니다. 아인씨, 너무나도 응원하고 또 0462번님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 유기승 집사님, 그리고 김원중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나눔 이어갈게요. 우리 장로님, 파크 골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진짜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1: 지금 반응은
0: 네.
1: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발적이다라고 볼수
0: 폭발적이다.
1: 있어요.
0: 와우. 네.
1: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크 골프가 2004년도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처음 우리나라에 개장이 했어요.
0: 꽤 됐네요.
1: 예.
0: 네.
1: 그런 이제 거의 뭐 반응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거의 폭발적이에요. 이게 포항이가 가장 열악해요. 다른 지역에,
0: 포항이
1: 예,
0: 하기에.
1: 다른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잘 되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0: 네.
1: 지금은 70대에서 60대, 60대에서
0: 더
1: 50대
0: 젊어지는군요.
1: 계속 젊어져요. 때로는
0: 야.
1: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0: 파크
1: 예.
0: 골프.
1: 그래서
0: 오.
1: 그런 거 보면은
0: 네.
1: 아, 이게 이제 전 국민들이
0: 네.
1: 참 좋지 않습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0: 네.
1: 또 즐겁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0: 오.
1: 해보면은
0: 네.
1: 재미도 있고 이게 골프는 치러 가면은 그늘집 크는 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음료수라든지 간식을
0: 네.
1: 마실 건데 이미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의자를 내놓고 그냥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를 먹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놨어요.
0: 가볍게,
1: 예.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각자.
0: 네,
1: 그래 뭐 고구마도 가지고 오고 김밥도 싸가오고 빵도 이렇게 꼬부가 가지고 오고
0: 식교재까지 할수 있게,
1: 이걸 막 다양하게 가지고 와요.
0: 네,
1: 그러면 또 소풍 왔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밀접해져요.
0: 그럼
1: 이게
0: 전도하기가 더
1: 그렇으니까
0: 쉽겠네요.
1: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같이
0: 네.
1: 모여서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가요. 이어가는데
0: 포항에서 이 파크골프가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우창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될것 같은.
1: 아니요.
0: 네. 인원은
1: 인원은
0: 많은데
1: 많은데 시설이 열악해요.
0: 열악하다.
1: 예.
0: 그렇군요. 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또 목사님께서 파크골프 전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아,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항 우창교회가 혹시 어디 있는지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창교회 그 시설도 있고
2: 우현동,
0: 네.
2: 우현동, 우현동.
3: 예, 아 저희 교회가 예, 주소는 나와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예, 일단 저희 교회는 대로변에 있지 않고 좀
0: 네.
3: 아파트 뒤쪽에 있고요. 그 세화고등학교 예, 가는
0: 네.
3: 길 쪽에 있거든요. 예,
0: 오.
3: 가는 길 아파트 사이에
0: 네.
3: 야담하게. 그런데 이제 파크 골프를 할 운동장을 구비하고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0: 네, 우리 파크골프 전도하시는 포항 우창교회 너무나도 귀합니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요, 혹시 필드에 나가셔서 많은 분들 관계전도 하시고 싶으시고 또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열매가 있으실까요?
2: 우선 그 주변에서 그 파크 골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거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저도 멀게만 느껴지고 어려워했던 그 골프에 대한

0: 관심을 또 더 갖게 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1: 네, 그때 재밌으셨다고 했어요. 네, 처음 하셨는데. 네.
0: 이제 누구나 그 쉽게 좀 할 수 있는 길을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1: 네.
0: 3단계로 나눠가지고 걷고 멈추고 스윙하면 됩니다. 스윙. 걷고 멈추고 스윙하면 아주 끝나는 겁니다. 아,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1: 간단한 운동.
0: 예,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1: 네.
0: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제 실내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도 많이 친밀감을 갖게 되지만,
1: 네.
0: 또 필드에 나가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1: 네네.
0: 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3, 4, 5 짝을 줘서 하게 되는데, 네. 많은 대화하고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1: 복음 제시를 하시고, 예, 예, 야,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전도를 진행하면서 사실 전도 팀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도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변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집사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좀 변화됐다고 느낀
0: 변했죠.
1: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0: 물론 첫 번째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저희 집사람과 그 네. 주변 사람들도 파크 골프를 하면서 많은 건강을 찾았다고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자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파크 골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1: 네, 용기도 생기고
0: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 네.
0: 자연히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너무나도 네, 이렇게 변화된 점들이 참 듣다 보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요 전도를 진행하면서 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이 전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1: 네.
2: 제 성격이 조금 변해지는 것 같아요.
1: 어떻게 변해져요?
2: 제가 성격이 조금 직선적이고 좀 강하거든요.
1: 그러세요?
2: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니까
1: 부드러워지죠.
2: 그게 변하는 것 같아요.
1: 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2: 네. 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 네,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1: 네.
2: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다가 시간을 해서 앞으로 넘어갔었는데.
1: 네.
2: 이제 전도하면서 이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네. 있어요.
1: 어떤 이제. 현장이 있을까요?
2: 우리 저 선배예요.
1: 네.
2: 저 선배인데 늘 날 보면은 젊었을 때부터 날 보면은 야 할렐루야 왔나 내한테 인사가 그렇게 했어요.
1: 약간 비꼬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왔나 뭐 이런 인사를 하고
1: 네.
2: 그래도 뭐 친하게 참 잘 지냈는 선배예요.
1: 네.
2: 그리고 지금도 늘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1: 네.
2: 근데 한 날 전화가 계속 왔는데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전화가 통화가 됐는데 전화하면서 울더라고요. 갑자기.
1: 선배님께서요?
2: 예, 선배님이. 갑자기 울길래 아,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한쪽 다리 잘랐다. 참 얼마 며칠 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내하고 했는데
1: 네.
2: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아니 갑자기 왜 그래 하게 막 울어요. 대답을 못하고
1: 네.
2: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한쪽 다리가 멀쩡하던 아주 그 선배가 건강하거든요. 덩치도 크고 이런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도 제가 조금 늘 형님한테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1: 네.
2: 했어요.
1: 전하려고 네. 했는데 잘 되진 않았고.
2: 그래서 이제 네. 그걸 계기로 해서
1: 네.
2: 계속 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또 톡으로 기도문을 써서 늘 전송을 해주고
1: 네.
2: 찬양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1: 네.
2: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0: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1: 답변이.
0: 예, 답변이 왔는데, 주기도문 찬송을 내한테 보냈더라고요.
1: 아예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님도
0: 그렇죠.
1: 몰랐던 선배인데.
0: 뭐, 교회는 안 다니시는
1: 막
0: 분이죠.
1: 비꼬기시기도 했었는데.
0: 근데
1: 네.
0: 그렇게 이제 그 장난 삼아 한 거지.
1: 장난삼아 한
0: 장난 한
1: 건데.
0: 거지. 그걸
1: 네.
0: 비꼬기 위해서 했는 건 아니고.
1: 네. 근데 장로님께서 진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주기도문 찬송을 지금도 여기 톡에 보면은
1: 네.
0: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내한테 나도 위로의 글을 보내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을 찾았어요. 힘을 찾아가지고 막이 유튜브 보고 이 의족을 해가지고
1: 네.
0: 파크골프 의족 해가지고 파크골프 하는 거
1: 지금 하고 계세요?
0: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잘란 지 얼마인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의족도 해야 되고 힘이 들잖아요. 이 의족 하는 것도 재활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의족 마취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의족 마취 가지고 다시 재활을 해 가지고
1: 네.
0: 그때 돼 가지고 보자 그러더라고. 내가 형님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왜 욕하겠네. 내가 잘라진 다리를 내한테 보여주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족을 하고 난 뒤에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찬송을 내한테 보내주고 이제 내가 이걸 보내주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1: 네, 마음의 문이 완전 열리셨죠.
0: 그래서
1: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0: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 네,
0: 네.
1: 아.
0: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외에도
1: 네.
0: 많이 있지만은 이걸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또 중환병을 앓게 되고 또 우리 회원들 중에 또 중환병을 원치 않는 병을 앓게 되고 이럴
1: 네.
0: 때는 제가 거의 톡으로 기도문을 써서 늘 전송을 해주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1: 맞습니다.
0: 문을 열기에는.
1: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이 통로로 우창교회가 또 파크골프도 하고, 또 장로님 집사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게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전도의 현장, 또그 간증을 나눠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파크골프 전도하시면서 두 분께서 전도란 나에게 뭐뭐다 라고 좀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크골프 전도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는 나에게 이것인 것 같다라고 한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제 생각에는 인생의 동반자.
1: 아,
2: 내용이
1: 근데
2: 좀.
1: 갑자기 어떤 노래가 생각나. 네, 인생의
2: 이제
1: 동반자.
2: 이렇게
1: 네.
2: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1: 네.
2: 이제 이렇게 저와 같은 교인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1: 네.
2: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나.
1: 아멘,
2: 네, 그런
1: 아멘입니다.
2: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인생의 동반자. 전도란 나에게 인생의 동반자.
2: 네,
1: 아멘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0: 저는 기쁩니다.
1: 아,
0: 예.
1: 기쁨이다.
0: 이제 이 전도를 하면은 지나온 내 죄가 씻기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내 죄가 씻기는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1: 네.
0: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 네.
0: 기도하게 되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1: 기도하는 시간
0: 기도하는
1: 즐겁죠.
0: 시간이 즐겁고
1: 네.
0: 이제 행복하지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가는잖아요.
1: 찬송가가
0: 잖아요.
1: 있죠.
0: 있죠.
1: 네.
0: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1: 네.
0: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입니다. 전도하면서 또 기적도 많이

0: 체험하셨고요. 주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여는 그 현장도 보셔서 더 기쁘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우리 박승호 장로님 그리고 유기승 집사님 또 김원중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파크골프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이 전도는 사실 다양한 통로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항상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1: 전도라는 게 사실 쉽지만 또 어렵고 또 간단하지만 또 복잡한 그러한 과정이죠.
0: 네.
1: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기도 합니다만, 아까 장로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변화를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1: 전도가
0: 아멘.
1: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1: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전도를 명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우창교회는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있고요. 또 전도를 통해서 인생의 동반자라는 마음도 받으시고 또 기쁨이라는 마음도 받으십니다. 우리 9498번님께서요. 우창교회 파이팅 하시면서 박승호 장로님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9498번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유기승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김환중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받습니다.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창교회를 위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선물은 지금 두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6335번님, 그리고 8567번님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6335번님, 또 8567번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포항 우창교회, 파크골프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지 좀 궁금해요. 답변을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앞으로 우리 포항 우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2: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0: 네.
2: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교회지요.
0: 아멘.
2: 예수님 잘 믿는 교회고,
0: 네.
2: 또 기도하는 교회고.
0: 기도하는 교회.
2: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조금 규모가 작아요.
0: 네.
2: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좀 필요한 일꾼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0: 네.
2: 기도가 참 간절해요.
0: 너무 귀하죠, 사실.
2: 예,
0: 다음 세대도 귀하고요.
2: 간절하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0: 아멘.
2: 또 기도 잘하고,
0: 아멘.
2: 또 교회가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멘.
2: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0: 아멘.
2: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부흥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교회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한 번만 위치 소개해 주세요.
1: 저희 교회는 포항시 북구 아치로에 있고요. 동네로서는 우창동에 있습니다. 세화고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아마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0: 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계십니다. 집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포항 우창교회 너무 사랑하시죠?
3: 네네.
0: 네, 어떤 교회가 되길 바라시는지 짧게 부탁드려요.
3: 저도 당연히 복음을 잘 전달하는
0: 네.
3: 포항 우창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3: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정말 기쁨의 그 웃음을 지으시면서 이 진심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어떤 교회 되길 원하시나요? 우창교회.
1: 제가 아직 부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0: 네.
1: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장로님 말씀하신, 또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0: 아멘.
1: 또 지역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지역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0: 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사랑이 넘치는 두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요. 저는 이 사랑을 훨씬 더 많이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1372번님께서 우창교회 목사님 장로님의 전도에 대한 열정을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보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오늘 포항 우창교회 전도팀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참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에 앞장서서 포항 땅을 더욱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파크 골프를 통해서 전하는 행복이 주님 안에서의 참 행복으로 바뀌길 소망하면서요. 우리 포항 우창교회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죠. 옛날의 아버지들은 무관심한 듯 하지만 가족을 위해 밖에서 헌신을 하셨고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서 책임을 다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마음의 용량을 키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움직이도록, 우리의 손발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충고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열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모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를 짓죠. 그러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지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을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 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1: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도 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0: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 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0: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에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에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삶의 리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 어떤 일에 까도 까도 뭐가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 그러잖아요. 까도 까도 뭐가 나오면 양파 같다. 그런데 양파를 까고 까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양파를 까고 까보니까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까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마음껏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때로는 지쳐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찬송과 가사처럼 찬송할 때는 찬송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송을 해보니까 위에 세 사람하고 밑에 일곱 사람하고는 찬송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면서 막 찬송하는데 위에 세 사람, 밑에 일곱 사람은 찬송해라, 찬송해라, 나보고 찬송하라 그러고 본인은 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러 가보면, 예배들을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고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유머예요. 앞에서 유머를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유머에 반응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말씀에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머를 하면은 그거는 왜 하는데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전혀 반응이 없고 말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건강한 사람의 얼굴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희노애락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표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보면 어머야 하고 놀래든지 울든지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쁘네 하고 자꾸 가서 만지려고 하면 이거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이렇게 엎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래 보고 엄마 등에 엎혀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아가야

야, 예쁘네, 까꿍! 이러면 아이가 저를 보고 웃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까꿍! 그런데, 뭐야, 이거? 하고 아래로 훑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네요? 저는 이가 상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옛날에는 IQ, 지능지수, 머리가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아야 그래서 출세한다. IQ가 좋아야 된다. IQ. 한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EQ다. 감정지수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누고, 이 EQ.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감성지수. 이게 중요하다. 왜? 이 감성지수, 감성이 조절되지 않으면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요. 쉽게 화를 내요.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재미나는 실험을 하는데, 재미나는 실험 가운데 하나가 만화방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코미디, 이렇게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10명씩을 한데 묶어서 넣고, 처음 이렇게 그 만화를 보는데 어떻게 보게 하는가 하면은, 10명에게 이 볼펜을 이에 물고 보게 합니다. 만화를 보게 하고, 또한 그룹은 그 다음에 이 연필을 입술에 물고, 안 물리네요. 이래가 입술이 툭 튀어나오도록, 좀 나쁜 말로는 비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연필을 치아에 물고 만화를 보면은 이 두뇌가, 우리 주인이 지금 입을 벌렸다, 웃고 있다, 만화가 재밌다, 아, 좋네, 하고 행복해지고 웃으면서 만화와 코미디 프로를 아주 즐겁게 보고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고,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주인이 지금 뿔따구가 났다, 심술이 났다. 그래서 재밌는 만화를 보면서도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을 필요가 있고,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고, 행복할 필요가 있다. 내 감정을 자꾸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밀지 말고, 자꾸 끌어올려 올려서,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꾸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 아이들이. 장터에 생동감이 넘쳐요. 장터 한쪽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동무들을 보냈어요. 동무가 이 동무입니다. 동무 이거 아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장터에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아이들이 장터에 장사하려고요? 약장수 구경하려고요? 아니요, 놀려고. 장터에서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동무들끼리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무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먹고 마시면서 음악 소리가 나면 춤을 추고 막 결혼식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친구가, 한 친구가, 내가 피리를 불게. 삘릴리, 삘릴리 하고 피리 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이 장터잖아. 그러니까 막 춤을 춰. 즐겁게. 이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재미없다. 나 춤 안 출래.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노. 에이, 싫어.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대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냉소적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노래하자. 재미없으면 내가 16절에 후반에 보니까 내가 슬피 울게. 슬피 울게. 그러면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따라해. 우리 장례식 노래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었잖아요. 시신을 평풍 뒤에 칠성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문상, 조문을 받잖아요. 조문을 받는데, 3일 동안 조문을 받는데, 이렇게 와서 조문객들이 왔는데 울지 아니하면 이게 상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상주가 이게 3일 동안 계속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집안에서는 대곡자, 대신 울어줄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저 대문간에서 누가 왔다 왔다 가면 울어. 하면은 그때부터 대곡자들은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요? 아버지, 그 집에서 아버지 부친 남자가 돌아가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갔다. 가면 끝. 가면 아이고, 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해요. 이게 A예요. 그래야 슬픔을 표시하고 그렇게 조문하고 갈 때까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할 때까지 엄마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울어야 돼요. 으이 그래서 울음소리 흔들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략은 알아요. 이게 대곡자예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나 비슷해요. 누가 오면 슬픔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야, 우리 그거 한번 흉내 내면서 한번 놀아보자. 내가 아이고, 아이고, 갈게.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 하고 함께 따라해. 그랬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에이, 재미없다. 안 할란다. 뭐 그런 거 하노? 시시하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걸 비유로 얘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이런 것에 기쁨이 없고, 노는 것에 이런 것들에서 이런저런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번더 이야기를 끌고 가세요. 어떤 얘기를 끌고 가세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은 뻑하면 금식을 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 참 귀하네. 참이 시대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해요? 저들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믿어도 참 혼자 믿나? 뭘 먹지도 않고 뭐 그럼 먹으면서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뒤숭뒤숭뒤숭뒤숭하는 마음이 요런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 그런데 19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예수님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나 어울리고 아이고. 이 세대가 너무 냉소적이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잘못된 태도, 정말 좋은 감정,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할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공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 왜 아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같이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말씀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언제 끝날랑고? 오늘 목사님 뭐 좀 길게 하겠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단다든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뭐 그럴까이? 여러분 설교 말씀을 그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런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만문을 확 열고 그 말씀이 말씀되고 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확 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이 마음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슬피 울어도 누가 슬피 울면 우리는 함께 가슴 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힘들면 정말로 이 감정을 우두커니 누르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억누르고 억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 어렵냐? 부르짖어라. 왜 그렇게 했느냐? 부르짖어라. 네 인생이 안 되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봐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꽁꽁 감싸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뭐 이렇게도 가슴도 안 치고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귀신 들린나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예수님은 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나 되지 하고 이 마음의 냉소적인 이런 마음으로서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을 때 마음이 힘들 때에 팔자이거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힘들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작정하고 성전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마치 술에 취한 듯 내 마음과 감정을 막 흔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떡그덕 걸렸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어렵겠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혼자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확 쏟아놓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것 좋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놓고 감정을 표현하며 기도를 표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가슴도 치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냥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삼손 있잖아요. 삼손 어떤 사람은 손이 세 개인 줄 알고 삼손이라고 하는데 샘소나이트죠. 샘소나이트 가방이 있죠. 힘이 좋은 것. 그게 삼손이잖아요. 힘센 사람 삼손. 이 삼손은요 진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마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게 개막날이라 그냥 먹고 싶으면 밤새도록 퍼마셔요.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여자를 만나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도 떠난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힘들면 퍼마시고 힘들면 이여인처에 만나고 막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끌다가 여러분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삶의 리듬이 타락의 리듬이죠. 이상한 태도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말하면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런저런 감각도 없고 이런적인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꾸박꾸박 자기 생각대로 미련하게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에 비유할꼬?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의 삶의 리듬, 패턴을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친구들이 동무들이 모여서 장터에 모여서 내가 피리를 불게. 그러면 그 피리 소리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과 감정. 한 친구가 울면은 가슴을 치면서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참 귀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해야 합니까? 논을 어디에 샀는지 가봐야 됩니까? 사촌이 논을 샀으면 가봐야죠.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논은 괜찮은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마음, 정말 아파하고 우는 자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감정, 이 공감하는 마음, 이 감정의 리듬, 이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성경을 써질 때 배경이 너무너무 히브리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말아버릴까? 안 믿으면 이런 피난도, 핍박도 없는데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 힘들다고 입 딱 다물고 생각 탁 접어놓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다 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호응해 주면서 화평함을 따르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그 길을 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라. 왜? 가까이 있는 내 형제의 아픔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들을 때에 교회에 오시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이 울 때에 가슴을 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이 패턴,

0: 이것을 가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참 좋은 나라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얼굴에는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살면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지 마시고 주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보이지만 늘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보여지지만 이 피아노도 몇 달이 지나가면 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이게 금반이 늘어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해서 자기 소리가 안 나는 것이죠. 잘 조율했을 때 정확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런 그것도 조율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독 할 때 독가 나오는데 독 할 때 똑 하고 나옵니다.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튜닝을 해야 되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어딨어요? 아버지 앞에서요. 이 시대를 비웃건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마음으로 헝클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날씨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과 내 어떤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정원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내 정원에 예수 믿는 나의 이 영혼의 정원에 잡초는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뽑을 것은 뽑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울 때에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피리소를 들고 춤출 수 있는 삶의 리듬을 찾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참 좋은 땅 포항,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일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습관이, 태도가, 패턴이 자리가 잡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억지라도 웃기를 원합니다. 억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삶을 튜닝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얼굴에 어둠이 끼고 힘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정서와 리듬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훈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107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드릴게요. 세상을 사는 지혜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여러분 신청 찬양도 보내줄 수 있고요.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2499번님께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762번님께서는 아내가 육아로 많이 지쳤고 또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송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0: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셨지요?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고 또 찬양의 가사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또 떠오른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들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시고요.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로브 앨범 가운데서 오라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저는 요즘 찬양단들이 정말 오래된 옛날 찬양들을 편곡해서 이렇게 다시 불러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또 이 찬양을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기억이 나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한 3, 40년은 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들이 가사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찬양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참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저는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제 공연을 할 때 이제 락 버전으로 좀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가사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고 좀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썼다 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자.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입니까? 요즘 찬양들도 저는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아마 그렇겠죠. 가사가 너무 길어서 때로는 혼자 이렇게 뭐 길 가다가도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 번씩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뭐 이렇게 부르면서 하면요. 뒤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막 웃어요. 왜 아빠는 가사를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그래서 야 너도 나이 들어봐 이러고 지나가지만 가사가 좀 이렇게 긴 찬양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 찬양들은 그 좀 단순한 가사 가운데서 정말 분명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찬양들 아니면 이제 찬송가들. 예, 찬송가들도 우리가 참 듣기 좋게 듣기 좋게라는 말은 좀 그렇죠. 예, 요즘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편곡하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네, 두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어졌습니다. 네, 찬송가지만 또 요즘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이제 편곡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음악을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좀 이 음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즈로 하는 찬양들도 많이 나오고요. 뭐 좀 특별한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너무 테크닉에 치우쳐져서 찬양하기 힘들 만큼의 편곡을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이 시대에 불려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아이들은 문화세대거든요. 물론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이 매개체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하죠. 찬양은 참 좋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음악에 취해버린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야 저게 무슨 찬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환경 스페셜이죠. 뭐 그 제가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환경 스페셜을 보니까 이제 하천 정비를 해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미 하천이 깔끔한데 그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면서 다시 뭔가를 부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를 좀 유심히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게 강을 정비하고 해놓으니까 물고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려면 돌도 있어야 되고요. 안에 바위도 있어야 되고요. 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 부분들이 물고기들이 자라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눈에 보기에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그 하천을 다시 어느 정도 부수고 뭐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늘이 있어야지 어린 물고기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나레이션을 듣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이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그 아이들이 진리로 다가갈 수 있는 그 통로로서는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늘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도 부모님 두 분 다 엄하면은요, 자녀가 제대로 못 큽니다. 한 사람이 엄하면요, 한 사람은 조금 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으면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저 여러분 가운데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떤 정말 기억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제가 27살 때예요.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사고로 죽었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이 그때 그 친구를 몇년 만에 봤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빴고요. 또 음악을 하고 한다고 많이 바빴고 그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교회를 나왔고요.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 저희 동기들이 특히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특히 공부를 잘했는데, 뭐, 이제, 의대 간 친구가 몇명 있었고, 또 뭐, 카이스트를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이제 사실 공부에는 영 뭐, 재능이 없었고, 또 재미도 없었고,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교회 생활이 적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전도사를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교회를 이제 모교를 잘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난 이후에 한 2년 정도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디에서 만났는가 하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만났어요. 그럼 뭐 같은 동네 안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이제 같이 모이니까요. 너무 반가웠죠. 한 2년 만에 이제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뭐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지하철 공사, 대구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대학교를 이제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는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너무 반가우니까 서로 또 오랫동안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야, 언제 만나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지하철 공사하는 여기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쉬는 날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언제 만나자. 그래서 뭐 당장은 못 보고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친구가 그 사이에 이제 지하철 공사장이 매몰되면서 세 명이 매몰되어서 두 명이 구조를 되었고 한 명이 죽었는데 제 친구가 그때 죽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 만났을 때 나눴던 이야기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요. 그 친구에게 야, 너왜 교회 요즘 안 나가냐?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이 공사 구간만 끝나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시 갈게. 그전에는 이제 인부들끼리 한 숙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7살 때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30년 전이죠. 그래서 뭐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구간 공사 끝나면 내가 꼭 교회 갈게. 아, 네가 전도사 사역하는 교회도 한번 놀러 갈게.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만나

만나서 밥 한번 먹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게 마지막이 되었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음악을 계속해야 될까? 이 찬양을 계속해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약속을 해도 못 만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팀을 이제 지금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25년간은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가끔씩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저는 그 친구 죽었는 소식을요. 뉴스를 처음에 신문을 봤을 때는 동명이인인 줄 알고요. 전화를 하니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장애를 했는가 하면은 휴대폰을 새로 바꿨는데 배터리가 일주일이나 간다. 뭐 옛날에는 그런 폰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또한 믿음으로 그것이 성도들의 하루를 대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요,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장면에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나그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좀 빨리 깨달으면 우리 삶이 조금 더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요. 영원히 여기서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들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아,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시간도 참 빨리 가겠구나.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요, 길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50년을 산다고 해도 그거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인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또한 내 삶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성공이 다가왔을 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도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나는 찬송가입니다.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룻기서 2장 1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여기 보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당시 사사시대에 자주 있었던 그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성경 해석자들의 그 해석이 있거든요.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보아스가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용사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의심할 바 없이 보아스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함께 귀향한 과부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룻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 이방 여자에 관하여 험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룻에 대해서는 칭찬일색이었습니다. 그들은 룻의 행동을 보고 놀랐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라고, 이 이방 소녀가 여기에 와서 자기 시모에게 아주 그 충실하게 이렇게 섬기고, 아니 그녀가 시모를 버리지 않는 것, 또 남자들이 뒤를 따라다니지 않는 것, 이 얼마나 품행이 방정한 아주 훌륭한 여자인가, 참 룻한테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자기가 룻의 성품에 관하여 들었던 모든 말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룻을 보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룻을 직접 보면서 그 여인으로부터 묻어나는 성품, 풍기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 소문이 헛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나름대로 그 치렀던 놀라운 희생에 관해서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12절로 가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모압 땅을 떠났던, 또 그 떠나기로 결정했던 중대한 결단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했던 거죠. 룻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그녀도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은 뭐라 할까요? 하나의 놀라운 간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단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룻은 구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보아스는 그녀를 구속시키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13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룻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다정하게 말해줄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보아스의 시녀들 가운데 하나같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다른 소녀들과 달랐다는 사실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개인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일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젊은이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담임 목사니까 좀 만나자고 해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구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반역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는 개성과 스스로의 결단을 주장했고 그들은 개성시대와는 다르다, 기성시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 옷차림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같았던 거죠. 저는 앉아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제가 왜 웃는지를 몰랐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여러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니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룻은 달랐, 그 당시 여인들과 달랐다고요. 이것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들 중에는 다른 사람과 달리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복장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 대중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집단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보아스와 룻에게 돌아가 보도록 하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당시에는 지금보다 문명이 덜 발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아침 10시경 룻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녀를 점심에 초대하고 바로 그날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습니까? 계속되는 14절입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비에는 자 곁에 앉으니 그 곡식비에는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다시 관심이 있었는가 다시 묻고 싶어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5, 16절을 봐요. 어떤 장애물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의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룻을 보호하고 정중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은 곡식이 풍성한 곳에서 주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밭의 주인은 곡식 베는 자들을 위로 그것을 감추려고 할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룻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며 곡식 베는 바로 곁에서 이삭을 줍도록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꾼들에게 곡식을 베다가 땅에 떨어졌으면 그것을 잠시 이제 뭐랄까 좀 멈추고 다시 가서 줍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룻이 바로 뒤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거든 곡식을 조금씩 떨어뜨리라. 떨어뜨리라. 룻이 그것을 보면 본다면 여보세요, 곡식을 흘리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줍지는 뭐랄까요, 않을 것이니 당신 주위에 가라지라고, 당신 주위에 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와 이 룻, 특별히 이 룻이 얼마나 이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자, 2장 17절로 가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오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에바는 한 부셀 정도의 단위로서 그 가치는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18, 19절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므오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남긴 것을 내어 시므오에게 드리매 시므오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오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제 보아스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거기서 곡식을 주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룻이 이토록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왔을 때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곡식이 어디서 났느냐?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 이거 너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의심하는 그런 투로 물었겠지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나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 하나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 그 고엘,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족을 물을 자 이런 뜻인데요. 우리에게 생소한 2차적인 율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은 당시 그 땅을 위하여 뭐랄까요? 좀 위한 놀라운 법을 체계하고 있었고 그런 체계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친족을 물을 자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룻과 나오미 사이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룻은 확실히 올바른 밭을 찾아갔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에서 친족 물을 자에게 대한 율법이 시행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항상 모세 율법이 실천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서는 우리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보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친족부를자에 대한 율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로 보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한 법이고요. 그것은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주인이 일단 곡식 베는 자들을 시켜서 거두어들인 후에 나머지 이삭을 줍도록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참으로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룻기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친족 물을 자에 대한 그 율법의 의미를 또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세 개의 다른 그 영역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은 토지와 각 개인들 그리고 과부들에 관해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아버지가 형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스가 룻의 남편과 사촌 관계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부리 그 친족 그러니까 이 고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러한 율법을 토지와의 관계에서 레위기 2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20번을 행하셨습니까?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증거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이랬어요. 이것이 토지에 관한 친족 물을 자의 법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들어왔을 때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동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땅을 빼앗으셨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내 것이지만 너희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따라 거할 땅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책 뒤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가나안 땅 분포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각 족속들은 특정한 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2, 3년 동안 흉작을 만나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죠. 흉작에 대한 가난한 나름대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은 재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47절로 48절을 보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그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뭐랄까요 가뭄과 기근 때문에 자녀들을 불러옵음을 나름대로 이들이 다 이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한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가뭄과 기근 때문에 자녀들이 굶주리게 되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0: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신년의 때까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 다음 신년까지 49년 남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해야 할 것,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부자 친척으로 있는 나름대로의 그 부자 친척이 있어서 어느 날 자기의 친척이 종노릇하는 것을 보고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보시오, 나는 내 조카가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소. 이렇게 하여 그는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자기의 조카를 구원했다면 그 조카는 자유를 얻은 것이 되는 것이죠. 친족 물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친족 물을 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속자라는 말보다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구속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지만 구원은 자유를 얻고 풀려날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지불해 주지 아니하면 풀려날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 2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춘추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였더라. 나오미가 자부 루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루 자신이 보아스 소년들에게 가까이 가 있어서 나름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희모와 함께 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룻기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이것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기 위해 소년들에게 이것을 조금씩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으로 나오미와 함께 배불리 먹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보리, 2번 콩.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이삭 줍기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김익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분은 유명한 불량배로 장날이면 시장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고 서민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1920년 서울 승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교통이 불편하던 그 시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김익도 목사님은 공산군의 습격을 받아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까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함께 감사한 성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굳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곡은 이길승이 부른 그날을 기다리는가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경각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등불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You can be seated again. So this song just says, Jesus, no matter what's good and what's bad, what's going on, I will remember the works of your han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스라이 휴튼의 I Surrender All,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그리고 토미 워커의 Breakthrough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주 사랑을 따라, 텐트메이커스의 I Will Fly,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한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뭐 저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아주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을 그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 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5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고 정성껏 준비했음에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시간이 오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성공으로 이르는 문은 종종 실패의 복도를 지난 뒤에 나타난다고 어윈 루처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델라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여서 존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또는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나 또는 학벌, 명예, 지위 등을 꼽을 텐데요. 내 능력, 내 마음이 중요하다 또는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라고 귀한 것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하셨는데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또 세상의 명예나 다른 것들 중요하다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니까요. 텅 빈 것 같고 혹시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고 또 초라한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집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이야기들 외부의 정보와 함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날씨 매일 전해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꾸며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신앙생활에 더 알길 원하시는 점들이나 또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또 북녘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한 영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그 이야기들, 기도들, 마음들

0: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방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 엄마, 우리 진짜 서울에 왔습니다.
2: 그러게,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민호 잘 있겠지?
1: 네, 엄마. 우리 여기서 청착금 받으면 바로 민호랑 아버지부터 찾아봅시다. 엄마, 이 집,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진짜 꿈만 같습니다.
2: 우리 민호도 여기 같이 왔어야 했는데,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네, 우리 민호 생각만 난다.
1: 엄마, 이렇게 기쁜 날 그래도 우리 기뻐합시다. 민호도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그별 보일까? 조금 흐릿하지만 보인다. 보여. 엄마, 얼른 나와보십시오.
2: 그래. 고향에서 보던 별하고 느낌이 참 다르네.
1: 그래도 저는 저 별이 좋습니다. 엄마, 전

0: 이제 은별이로 살 겁니다. 은은하게 빛을 내는 별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 은별아, 오늘 우리 담당 형사님 오시는 날이랬지?
0: 네. 어? 누구세요?
2: 네, 저 이만재 형사입니다.
0: 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아유,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집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1: 좋습니다.
0: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아니, 뭘요.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거요. 아,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해야죠? 주소는 잘 외우고 있어요? 이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0: 제가 잘 외워뒀습니다. 신흥의 스클라스.
2: 아,
0: 네?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신흥의 스클라스? 분명히 잘 외워뒀는데.
2: 아니에요. 잘 외웠네. 오늘 주민센터 가서 일 잘 보시고 지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1: 테이크아웃이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하게, 카라멜 마키아또, 휘핑크림 빼서 차갑게, 그리고...
0: 아, 손님, 잠시만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1: 아메리카노요.
0: 아메리카노 한 잔?
1: 따뜻하게, 그리고 카라멜 마키아또 하고...
0: 카라멜... 뭐라고 하셨죠?
1: 카라멜 마키아또요.
0: 마키아또.
1: 아, 뭐야,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주문 언제 다 받아?
2: 아, 손님, 불편하신 점이라도.
1: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주문 하나 제대로 못 받는데 음료는 제대로 만들겠어요?
2: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다 보니.
0: 아, 손님, 네. 너무 미안합니다. 재빨리 해보겠습니다.
1: 말투는 또 왜 저래? 아, 됐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안 먹어.
3: 다음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
0: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2: 은별 씨, 내가 은별 씨 싹싹해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알바 시켜줬는데 이러다 우리 장사 말아먹겠어. 아니, 카페 음료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카페 알바를 하겠다고만 어떡해. 나 어제는 와이파이 묻는 손님한테 파일을 갖다 대질 않나. 이런 식이면 우리도 곤란하지.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0: 네?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4: 엄마, 왔습니까?
5: 아, 은별이 먼저 왔니?
4: 네. 오늘은 마트에서 일 잘 끝냈습니까?
5: 뭐 그냥. 왜 같은 한국말인데 꼭 외국어 같니?
4: 또 실수했습니까?
5: 엄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절반도 못 알아듣겠더라. 오늘은 낙지 찾는 손님한테 오징어 드렸다가 엄청 혼났다.
4: 그건 약과집이.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하는 걸 남한에서는 오징어라고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는지 정말.
5: 아까 전화해보니 미양 이모도 한국 와서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 자꾸 다시 고향에 가고 싶단 말만 하고. 왜 나도 여기 잘못 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4: 엄마가 여기 오기까지 수만 가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 아휴, 민호는 어찌니?
4: 엄마, 내가 민호 빨리 데려오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공부를 하겠다고?
4: 네.

0: 알아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공부 마치고 졸업하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럽니다.
1: 그래, 운별아. 우리 운별이가 대학생 되면 엄마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0: 여보세요? 민호랑 아버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군명까지 무사히 왔습니까?
1: 이거 말썽이 좀 생겼다.
0: 에? 말썽이라니요?
1: 우리 군명까지 버스 타고 가다가 이 공안한테 신분증 검사 당해서 잡혀갔다. 야, 알아보니까 지금은 보위부에 있다는데.
0: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토록 잘못이라고? 살자고 나온 사람을 왜 다시 잡아가는지 정말 도대체 왜?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에 북한을 나온 김은별입니다. 보위부에서 잡혀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을 보며 저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양식을 구하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에서 저희도 모른 채 팔려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어머니는 시골집에 시집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지냈고 공안에 걸려서 강제 북송돼서 교화소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생도 한국으로 떠나오려다 중국에서 공안 단속에 걸려 강제로 북송되었습니다. 제가 탈출한 북한은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이라는 걸 탈출 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관습이 비정상이라는 것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나은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제가 탈출한 고향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물결이 생겨나고 선한 변화가 일어나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이후 제재 완화와 대규모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IA 등의 반대에도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상반기에만 13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 경신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 IT 위장 취업 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해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농촌에 배치된 북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면서 당국이 복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첫 출전국인 카보베르데가 우승 후보인 스페인과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에 공식 서명한 뒤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 판매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결제와 해상 운송, 보험 등에 대한 제재도 일부 면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수출 확대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후 약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약속이 이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중동 지역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보장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결 자산 해제 시점과 제재 완화 범위를 두고는 미국과 이란의 해석 차이가 남아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적인 산유국인 만큼 제재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향후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시설과 도로, 항만, 통신망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과 외교 안보 수장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전 합의 발표 직전에 열린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합의 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은 합의를 지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종전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문 열람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종전 양해각서 공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이란이 향후 핵개발 포기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향후 핵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1% 수준에 이른 것은 1995년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 은행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경기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면 목표치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 물가 역시 최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은행이 향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금리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엔화 약세와 물가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 기술 수출 계약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신약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보다 실제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미약품과 오스코텍, 큐라클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들과 잇따라 조 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 기반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글로벌 신약 시장 진출 단계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니소스가 최대 22명 규모의 북한 위장 취업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소스는 연방수사국 FBI와의 공조 아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 조직을 추적한 결과 조직원 한 명이 평균 7,500건이 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900회가 넘는 면접에 참여해 30여 건의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도용한 신원 정보와 위조 서류, 인공지능 기반 음성 변조와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 취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억양 교정 프로그램과 원격 접속 기술, 이른바 노트북 팜까지 활용하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입사 제안을 받은 기업 가운데는 정보기술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의료와 금융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보안 업계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소스는 최근 북한 조직들이 AI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면서 단순 해킹을 넘어 실제 기업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석탄 4,600톤을 싣고 이동하던 북한 화물선이 지난해 말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 해사기구 기록을 인용해 북한 화물선 운선 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과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지목했던 곳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박은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으로 향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은 통상적인 항로와 크게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 환적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해역이 북한산 석탄의 선박 간 환적이 자주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농촌으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의 무단 이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간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 농촌에 배치된 청진시 청년 여러 명이 강도 높은 노동과 식량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청년 동맹 조직을 동원해 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간부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각종 연주를 통해 탄원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힘없는 가정의 자녀들만 농촌에 보내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한번 농촌에 배치되면 평생 농장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최근 젊은 세대가 과거처럼 불공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탄원지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섬나라인 카보베르데가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기며 대회 최대 이변 가운데 하나를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67위인 카보베르데는 랭킹 2위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며 값진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특히 40세 골키퍼 보지냐는 7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어린 시절 조부모 손에서 자란 그는 월드컵 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퇴를 미루고 대표팀에 남아있으며 경기 후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냐의 어머니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장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경기 후 보지냐는 이번 성과를 가족과 카보베르데 국민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무대였지만 우승 후보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펼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이번 대회를 대표하는 대이변이자 약체의 투혼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카보베르데와 퀴라소 등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국가들이 잇따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평양과 안주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19도, 안주 18도, 구성 17도, 자성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9도, 구성 28도, 자성 27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개성의 날씨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개성 19도, 신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개성 31도,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19도, 함흥 17도, 성진 16도, 운기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북청과 성진 21도, 운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0: 출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북녘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있지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유일한 존재,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 통일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요. 그 마음 변치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맞이하는 새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1: 어려운 일 당할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루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읽은 시편 25편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배신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의가 시초부터 있었으니 여호와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의를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선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하루를 구하면서 백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보리떡 다섯 덩어리, 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요? 5천 명이 먹었다고 그랬어. 몇 광주가 남았다고요? 열두 광주가 남았다고 그랬어. 야, 그런 기적은 여전까지 해본 사람이 없어. 요한복의 9장에 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흙을 갖다가 가서 여기다 눈에다 바르니까, 가서 씻으니까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장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제까지 창조 이래의 처음이요. 사람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게 9장에 있어서 11장에 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예루살렘 근처에요. 거기서 사는 삼남매가 있었어요.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아주 정말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늘 그 집에 가서 쉬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대접받았죠. 그런데 그 삼남매 중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예수님한테 기별을 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2, 3일 더 기다렸어. 안 갔어. 낭중에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예수님이 거길 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기적은 창조 이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경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대지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째, 예수님을 왜 따라갔나? 기적 때문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고 그랬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베푼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따라간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위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으세요. 기독교는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가 그 빛 따라 갈 때만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주님이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이고 빛이므로 그 길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이시고 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였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받고 제 가슴이 빛이 생기고 앞길이 열리며 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승리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며 그런 자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가운데 다닐지라도 찬란한 그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이 고향인 순이 자매님은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순이 자매님의 선곡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남과 북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천국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이 찬양을 이번엔 시립합창단에 편곡된 찬송으로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북한이 고향인 최순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에 이어서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을 찬양사역자 구현모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옛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가르침을 받은 대로 거짓된 욕심을 따라 부패해가는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와 의와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영을 구하며 새날을 구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새 힘을 구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합창단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은혜의 나눔을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대독해서 함께합니다.

0: 가족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남포에서 온 성주빈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의 고향은 북한의 공구도시 남포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의사였고 저는 세 자매의 막내딸로 북한에서 33년을 살다가 2009년 10월 10일 탈북해 2014년 6월 19일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 혼란이 대동했던 그 시기, 한밤 자고 나면 누구네 집 아무개가 죽었다는 고별의 소식은 소식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 빵 살 돈 100원에 내 자식을 팔아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오늘날 북한 정부가 가볍게 말하는 고난의 행군의 거짓 아닌 실화입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 백성이야 어찌되든 마비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화폐개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나는 탈북이라는 대사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넘어 나를 맞아준 것은 인신매매자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무시무시한 일이 나에게 닥쳤고 반항도 거부조차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이야기는 나만이 아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겪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한족 남자와의 강제 결혼과 그 뒤로 따르는 불안과 공포, 잠자리를 거부한다 하여 온 가족이 때려 실신 상태가 되어든 신혼 잠자리, 사람이 아닌 돈 주고 사온 물건 취급당하며 소나 말같이 부려먹으면서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고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내 민족,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탈북 과정에 경비대와 공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아이의 입을 막아 숨진 아들 위에 통곡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막힌 현실, 눈 빤히 뜨고 사랑하는 아내가 한족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도 지켜줄 수 없는 무능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삼엄한 국경과 제3국을 거쳐야 하는 한국행은 그야말로 죽음의 최전선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과 함께 민족 반역자의 누명으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과 그것이 끝이 아닌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타까움으로 며칠 몇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한국으로 가겠다는 나의 말을 듣고 친구가 소개한 것이 다름 아닌 한 선교사가 감당하는 해외 선교사 역 현장이었습니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날 그들이 진행한 큐티 모임이었습니다. 북한의 생활 총화 같기도 한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이상한 모임을 보고 집으로 보내달라고 띠를 쓰는 나에게 선교사님은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이야기, 만물 창조, 사람의 원조상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돌아가려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또 그분의 신실한 종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퍽 후회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의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위대한 아버지를 영접하였고 뜨거운 만남과 기쁨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죄성으로 고민과 번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못난 나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한 내 삶에 마디마디 개입하시는 주님을 섭리를 체험하면서 깨지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기에 저는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입니다. 간증을 맺으며 굶주림과 기아의 고통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이 열리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주시옵기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성주빈 자매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정의하기를 믿음은 꿈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또한 그 꿈꾸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기 때문에 현재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둘러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거인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우리들의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앞에 열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높은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꿈을 분명히 꿨는지 형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 꿨는데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형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습니다. 형님,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저 못된 녀석,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어디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꿈을 꾼 요셉의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365일 저들을 부리다가 병들면은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노예의 고난도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가정 총무로까지 그가

정박해 되었을 때 또 신이라고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에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꾼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것,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다 왔을 때 2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와서 꿈꾼 그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된 지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그리고 9년 지나니까 22년 됐을 때에 꿈꾸었던 그대로 형들이 앞서 넙죽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평안히 살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저들이 걱정하니까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한 자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붙잡고 나갈 때 많은 도전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지만은 눈을 깜짝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께서 예수님을 바라고 나갈 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모두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방주가 길이만 150m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 그 길이만 한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방주를 지어서 홍수가 내렸을 때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가축들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가족 대대로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나라는 그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고대 사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사가 되어서 이제는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부인 나이 90인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백세의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은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산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주인 말에서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0: 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자기를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쟁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어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제주가 22도, 포항과 부산, 대전, 목포, 여수가 21도, 강릉이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북청, 춘천이 19도, 함흥 17도, 운기 15도, 강계 13도, 해산이 2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2도, 개성과 대구가 31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30도, 포항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강릉이 28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7도, 청진이 19도, 신의주와 여수, 부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점점 더 이르게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하며 그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에 잠시 머뭅니다. 이 은혜롭고 복된 일에 참여할 만한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힘입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고귀한 길이라고 하죠.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구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그동안의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마무리로 가게 되죠. 자, 마지막 때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 그 다음에는 굳게 서라.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동사가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중요한 마지막의 당부들이 이제 함축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깨어라 그럽니다. 이 깨어라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 기다려라. 아, 이게 항상 이 종말의 신앙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오죠. 주님이 오실 때를 깨어 기다리고, 왜냐하면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이 초점을 이렇게 흐리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또 이 여러 가지 갈등 사이에 얼키설키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이 오실 때 당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깨어 있음이냐면 이 사탄의 미혹, 시험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악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살릴지라. 아멘. 다른 일과 같이 취해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서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깨어있어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자, 굳게 선다라는 건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의 이 병사들이 대적들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 방패로 이제 보호를 하고 무기를 갖고 서죠. 이 설 때 흔들리지 않도록 대오를 지키는 것. 이게 굳게 서는 겁니다. 잘 굳게 서서, 그 다음,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요런 표현을 다른 용어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담대함을 갖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아가 싸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막 터프하게, 거칠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한 건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이 깨어있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깨어있고, 굳게 선다라는 건 이 주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남자답게 강건한다는 건 담대하게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은사의 문제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막 시끄럽고, 또 14장도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바로 보시면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가장 좋은 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길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파 싸움도 있었고, 또 이 안에 영적인 혼란도 있었고, 부활의 문제도 막 시끌벅적했었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하나 잘 해결하면서 깨어서 굳게 서서 강건하고 사랑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15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대표했던 지도자로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6절 보시면요,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지도자로 굳게 서게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잘 제 사명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시끄럽게 되면서 막 뒤에서 험담하고, 스데바나의 말 듣지 말아라. 스데바나는 바울 편이다. 개바파, 베드로파 모여라. 그래서 또 따로 당을 짓고, 이런 혼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스데바나는 이 교회에 첫 열매야.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고린도가 있던 지역이 이제 그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 겐그레아,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아테네, 올림피아, 스파르타, 이게 다 이제 북 그리스. 이게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의 아가야 속주였는데, 이 아가야에서 맺혀진 첫 열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돼서 성도를 섬기기로

걱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함께 순종해라. 교회 세운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가끔씩 보면 무조건 목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리더, 목장 리더도 있고 또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하면 먼저 상의를 하면 좋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를 거다, 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교회 세운 질서 안에 잘 따르며 함께 순종하며 또 이제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제 교회 질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항상 내가 곧바로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 다 끝장이다.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순종을 하고, 또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는. 자, 여기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세 사람은 누구에게 갔냐면 사도 바울에게 갔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알리고 또 영적인 조언을 구했던 이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recogni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recognition. recognition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참 감사를 많이 하자고 하는데, 감사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이 이런 수고와 헌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는 것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목장 방학이 되는데, 목장 방학이 되면 이제 당분간 이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죠. 근데 목장 인도자들은 목장 방학이 되면 약간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매주 목장 인도하는 것을 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한분한분또 이제 또 챙기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사실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신 거죠. 인도자와 지기들. 이제 목장에서도 이런 분들을 인정해 주면 좋죠. 너무 수고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번 주가 목장 마지막 주간인데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아시아의 교회들, 여기는 이제 아시아 그러면 이 동쪽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아라는 의미가. 자, 그런데 이 동쪽 땅들은 어디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동부 쪽. 이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이 튀르키예 동쪽 땅들에 있는 교회, 일곱 교회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뭐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다른 교회들도 있었으니까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그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같이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할 때 고린도 교회 원래 교인이었는데 그쪽에 가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교회를 섬겼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서 모임을 가졌느냐? 이제 집에서.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주 장사를 하면서 꽤나 부유했었는데,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집들을 보면
그 안에 중정이 크게 있고 손님들을 모시는 방과 공간이 따로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집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로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 그러냐?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줄여서 공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공회가 아니라 공교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Universal Church라고도 하고 또 Catholic Church라고도 하는데,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사실 좋은 의미에서 온 거죠.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 아예 가져갔습니다만, 이 Universal, 이 말은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대전도한 교회도 주님의 교회, 또 옆에 있는 다른 이웃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공교회성이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우리 교회, 또 옆에 교회, 이웃 교회, 다 주님의 교회. 근데 이제 아주 고약한, 아주 이단 사이비성이 강한 데일수록 여기 떠나면 저주받는다, 여기만이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죠.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염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당시의 고대 근동의 입맞춤, 입맞춤은 그냥 진짜 입을 맞춘다기보다 서로 뺨을 비비면서 소리를 이렇게 보통 많이 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맞춤하는 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거는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환대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아우 쟤는 나를 꼴도 안 볼 거야 막 이러지 말고, 거룩하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입맞춤하며 환대하며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자, 여러분, 이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요 구절 21절에 요거는 진짜 원래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관례로 보면 요 글자는 바울이 직접 자기의 필체로 쓴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태까지는 누가 썼느냐? 바울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보낼 편지를 생각하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이들이 옆에 구술해서 받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적어줘. 바울이 다 쓴 게 아니라. 그 다 적어주다가 마지막 요건 내가 쓸게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근데 바울 이름이 있잖아요. 서명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보낸 거다. 이걸 이제 확실히, 왜냐면 고린도 교회들이 하도 분파 싸움을 하면서 진짜 바울 거 맞냐 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직접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게 무난하는데,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 이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참된 복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저주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물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유효기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일종의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를의 사랑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저주들, 이것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필연적인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여,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바람과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다시 평가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24절에 이렇게 주의 은혜에 대한 안부를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0: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성도 간의 변함없는 사랑의 나눔에서 공급되고 유지됩니다.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종으로 사역하면서부터 이 아름다운 고리를 끊임없이 만들고 실천하신 우리의 대선배이시죠.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 이방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여러 차례 오해를 받아 마음고생할 일도 참 많았으나 끝까지 이 사역지를 그리워하고 연민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나눈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동역자들의 사랑을 추억하고 문안하면서 결국 모두에게 하는 당부의 말이 주를 사랑하라 입니다. 아멘. 그 옛날 사도의 당부를 따라 오늘 우리도 이 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을 또 상황을 만나도 먼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최고의 지혜라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고린도전서 묵상을 마칩니다. 6월 19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나의 전부라 생각한 것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마음을 버리고요. 주님께 온전히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오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억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는 때의 이야기죠. 제사장이 서고 여호수아가 있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에 갈렙은 남들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집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받았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땅이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헤브론이 비록 927m의 험한 산지이지만,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아낙 사람이 사는 땅이지만 갈렙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묻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어찌 보면 영적 유산의 회복이 필요한 땅. 비록 내가 이방 사람, 그니스 사람이지만 이 영적인 유산의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아닐까.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첫 수도이기도 했던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땅, 이 헤브론은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45년 전에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그리고 오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모두가 손을 놓고 그리고 뒷방 늙은이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때, 갈렙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나이가 85세라고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게 싸움에나

0: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겠으며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친구였던, 어쩌면 조금 선배였던 여호수아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되었을 때 자기는 한 지파를 책임지는 족장 정도 크기로 비록 떨어졌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질투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가장 벤치마킹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 사는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강한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가장 힘있게 일어설 수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 바로 갈렙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나이 탓하고 있습니까? 환경 탓하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주시라고 하신 그 땅, 내가 그 일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갈렙이 되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성환교회 장학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주님의 자녀이며 또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양의 심포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은을 탈취하지 못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5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무상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았기에 세월이 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린 영원 속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시간 가는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서 영원을 느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입니다. 희망의 찬송.

홍을 부르십시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암울한 분위기가 전국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역시 침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전쟁 패배 소식에 온 국민이 힘을 잃고 침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슈트라우스 2세는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공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음악, 왈츠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지금도 오스트리아에서 신년마다 울려 퍼지며 제2의 국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심혈을 기울인 슈트라우스 2세의 노래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에는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메마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상한 심령이 조금씩 회복되고 모든 얽힌 감정들이 차근차근 풀려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 또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메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찬양의 힘을 느끼게 하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청취하며 복음과 말씀과 찬양으로 힘을 얻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의 시간에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래 참음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이삭을 꺾어서 베어 먹었습니다. 또 고구마가 연결기도 전에 손가락만한 것을 캐다 먹었습니다. 넓은 감을 따먹고 또 덜 여문 밤송이를 까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당장 주림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 이 말씀이지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에 자녀가 자라고 오래 참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꿈도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농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열매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내려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며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농부들은 비를 더욱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전 세계 평균 그 강수량은 990mm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50mm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1100mm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 강수량에 비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굉장히 비가 적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계 연평균 강수량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은 435mm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연평균보다 훨씬 미치지요. 게다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른 비 그러면은 봄철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10월에서 12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 주어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이기 때문에 첫째 비, 그래서 이른 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고 또 수확은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를 위하여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지자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두 번째 본보기로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안 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다 매맞고 뺨맞고 조롱당하고 진흙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생 눈물로 살았지만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스겔 역시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었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까지 제한하셨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 물은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구워 먹을 때에 사람의 인분을 통해 그것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분을 태워서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그것을 불을 피워 구워 먹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에스겔은 오래 참았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랜 시간 보여주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사람의 조롱을 견딜 수 있었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혜의 서성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란이 불어닥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안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이 당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늘 명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짓소며 드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쇠창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세 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후 감옥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견디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넉넉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가뭄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농부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때로는 오해와 조롱 속에서 선지자처럼 견뎌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눈물을 흘리며 버텨야 할 때도 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래 참기 위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이 약해졌다면 주인이시여 억울합니다. 저의 결백을 죽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유서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간음장과 떡 맡은 간음장이 감옥에 들어와서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꿈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나도 어릴 때 이런 큰 꿈을 꾸었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리고 곡식단 11개가 우르르 몰려오더니만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존경받는 자리입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곧 있다가 죽어서 나갈 운명입니다. 운명.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보면은 고정시키다, 단단히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단단히 우리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마음을 주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거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묵은 때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도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습 보고 교회 다니신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 다 따지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탓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는 욥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사탄이 하던 고발자 역할을

욥의 세 친구가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닌 겁니다. 그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란이, 원망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가족 간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가족 간에 이미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회복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정죄보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난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손가락질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은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서로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변절했을까요? 그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의 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일하다가 왜 변절했을까요? 광복이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염석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정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밀정이 되어서 이제 독립군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1945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을 한 이후에 자,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장 골목을 가다가 자기가 배신했던 그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동지를 배신했나?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 하는 이야기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년 후 해방이 올 걸 알았다면 끝까지 견뎠을 것입니다. 끝을 몰랐기 때문에 변절한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결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람들, 견뎌내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문 밖에서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주님을

0: 초대하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런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너무 반가워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좀 주십시오, 하나만 주십시오 했더니만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는 구워낸 빵이 없습니다. 아니 저 간판은 뭔데요? 깜짝 놀라서 저 간판에는 이렇게 서 있는데 왜 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제가 사모합니다 라고 간판을 걸듯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마라나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듯, 욥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듯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복촌교회 신창호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민족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샬주아를 방송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함께 채워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에 평범한 아침이 더 따뜻해지고요.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됨에 감사드려요. 감사 인사로 문을 여는 이 아침, 저의 작은 고백으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제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졌을까요? 최근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을 오래 붙잡는 장면을 만났어요. 에스더 6장 13절에 등장하는 하만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그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높은 자리도, 인정도, 누릴 기회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모르드개라는 존재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말아요. 그 장면을 보며 꼭 내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은데, 누군가의 한마디, 스쳐 지나갈 감정 하나가 오늘의 기쁨을 몽땅 덮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기뻐할 일은 수없이 많은데 붙들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붙들고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오늘 안에서도 감사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쁨의 찬양을 받길 기다리시는 주님의 초대처럼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 놓치고 있던 감사 한 가지를 다시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주님으로 참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세상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긍정의 안경을 쓰고 보는지 부정의 안경을 쓰고 보는지에 따라 이 세상은 참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해석의 싸움이랄까요? 여러분,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으로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 이번 한 주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외쳐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하루에 가득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모기 한 마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또 따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모기에게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 아, 모기 너무 좋아. 자, 우리 6805님, 샬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이 금방 돌아오네요. 지사장님, 직원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우리 6809님과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이 아침 또 힘이 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그자리 우리 2642님께서도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인 아침입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선교사로 수고하신 귀한 보서피디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제가 이런 사랑 진짜 받아도 될까요? 차고 넘치는 사랑 늘 보내주시는 우리 2642님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요. 뒷자리 우리 9507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한 주도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답니다. 라고요. 또 주님께 감사를 올린 우리 9507님이십니다. 2667님 출첵합니다. 지금은 밭에서 약을 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고요. 잠시 후에 약 탈 때 1분가량 들을 수가 있어요. 흐음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이것이 바로 그 틈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청취. 아, 정말 감동이에요. 정성이거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또 이렇게 청취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또 이 시간이 가슴 벅차고요, 감동이고, 제가 더 힘을 내서 은혜를 전달하고자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2667님께서도요. 오늘 힘 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420님께서요. 샬모닝 크어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저희 카페에서는요. 전파 선교사 명칭을 새롭게 바꿔봤답니다. 무허. 바로 원두 선교사로 바꿔봤답니다. 대박인데요. 원두 선교사 헌금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어떤가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아주 천재적인 발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데요. 전파 선교사를 잇는 원두 선교사. 아, 요즘에 커피 정말 많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 가운데 카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시는 우리 4420님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들고요. 원두 선교사로 또 그 헌금, 백도만송 전파 선교사 헌금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우리 4420님의 그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아주 아주 대박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뒷자리 우리 7694님께서도요. 샬롬, 쨍한 태양같이 밝은 보서피디님 목소리와 샬주아로 이번 한 주를 승리했습니다. 매일 문자 보내진 않지만 매일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오늘의 출첵은 감사 예측해봅니다. 히히히.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7694님 제가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청취해주시는 우리 7694님 제가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문자 덕분에 제가 정말 힘이 나요. 정말 즐겁습니다. 제가 방송을 또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7694님과 모든 방송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요. 좋은 방송.

0: 방송 좋은 하루 화이팅. 2642님께서도요, 와 감사로 이행시를 벌써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오늘 감사. 요즘에 좀 자발적인 이 출첵 제시어 시스템을 제가 갖추고 있는데요, 새롭게 한번 시도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7694님께서 제시해주신 이 감사 두 글자로 가겠습니다. 1642님, 지금 이행시 막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감사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감사 7694님의 제시어입니다. 감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물론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아요. 우리 2042님께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믿음의 기업을 만나죠.
1: 믿기만.
0: 박수.
2: 박수.
0: 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은 영웅들,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자, 오늘도 저희 믿음의 파트너 먼저 오셨어요. 톡톡 튀는 에너지, 비타민 같은 목소리, 기분 좋은 목소리의 소유자 바로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인데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우, 좋아요.
0: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우리 자매님의 고백 정말 귀한데요. 저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1: 네, 저희가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잘 보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시험 기간이지만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 우리 자매님,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험 기간의 자유,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빨리 주님께 감사 한번 올리세요.
1: 감사합니다, 주님.
0: 할렐루야. 좋고요. 아니, 지난주엔 우리 자매님이 그 더 위트니스 오브 지저스라는 이 청년 예배 아카데미 관련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주셨고요. 아니, 오늘 나눠줄 내용은 좀 역사적인 내용 한번 나눠주실 예정이라고요.
1: 네, 오늘 나눌 역사적인 내용은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까요? 6.10 만세운동은 흔히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정부가 특별 포상한 독립유공자 13명 중 상당수가 기독교계 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0: 네.
1: 자신들의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아픔과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지난주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청년 여러분은 신앙과 가치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용기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주 작은 문제를 보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포항의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소식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어찌 보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그 순국선열들의 그 희생에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벤트였던 거잖아요. 바로 6.10 만세운동이 여러분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정말 그 3.1운동도 그렇고 독립운동이 힘쓰셨던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독 청년들이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를 묵상하고 감사를 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소식, 귀한 역사적 내용까지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진상철님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고요. 2642님, 믿음의 파트너 김정은 자매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공부하시느라, 방송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이렇게 노고를 치하해 주시는 우리 2642님 감사하고요. 아니,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계세요. 정말 그리웠던 목소리 이렇게 들리니까 참 행복한데요. 아니, 우리 이종영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2: 네.
0: 네, 한번 나눠주시죠.

0: 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여러분. 땅끝까지 끝날까지 죽기까지 복음에서 달려가는
1: 야,
0: 이종용 목사입니다.
1: 와,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아, 이거 하고
1: 오랜만에 들어봐요.
0: 싶었어요.
1: 이 땅끝까지
0: 네. 네.
1: 뭐였죠? 땅끝까지 그 다음에
0: 땅끝까지 끝날까지
1: 끝날까지
0: 죽기까지. 아,
1: 죽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0: 아유, 네.
1: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셔서
0: 네,
1: 깜짝
0: 맞습니다.
1: 놀랐거든요.
0: 그쵸.
1: 이 아침에 어떻게 좀 걸음을 해주셨어요?
0: 지나가다 들렀다. 딱
1: 가,
0: 이건데.
1: 지나가다가 들렀다.
0: 네.
1: 아니 평소에 그러면 이 시간
0: 네.
1: 믿기만을 좀 청취를 하셨던 거죠?
0: 네, 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1: 청취하다가 아니
0: 네.
1: 우리 정은 자매님하고 지금 연관 관계가 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지금 좀 아까 나눠주시면서 제가 알겠어요.
0: 네.
1: 나눠주시죠.
0: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PD님을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1: 하하! 느낌 아십니다.
0: 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금요일마다 어쨌든 나디근 목소리가 계속 들려서
1: 네.
0: 이상하게 우리 교회 청년 목소리하고 너무 비슷한데
1: 네.
0: 이름도 똑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봤죠.
1: 예.
0: 너 누구냐?
1: 누구시니?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청년이었고
1: 예.
0: 그래서 아,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귀한 방송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응원하기 위해서
1: 응원하기 위해.
0: 네, 또 이렇게 아침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1: 와, 이 이른 아침
0: 와.
1: 시간 우리 정은 자매님을 또 응원하고자 우리
0: 맞습니다.
1: 이종현 목사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요. 살짝 오는 라디오에
0: 네.
1: 느낌이 나요. 깜짝
0: 네.
1: 놀랐습니다. 진짜 불현듯 오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우리 곡간
0: 네.
1: 교회를 그 안에서 우리 같이 교제도 하고
0: 네,
1: 우리 목사님하고
0: 맞습니다.
1: 자매님이 또 친분이 있는데 이
0: 네.
1: 시간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자매님이 새롭겠어요?
2: 저도
0: 네.
2: 그 들어와서 새로운 오늘 게스트분이 한분더 계시다고 해서 누구시지 했는데 갑자기 저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0: 맞아요.
2: 너무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1: 맞아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어머 어머 어머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또 깜짝 스페셜 게스트까지 이종현
0: 네.
1: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좋아요. 우리 자매님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믿기만 한번 출발해 볼까요?
0: 네.
1: 좋습니다. 부활극동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매님, 오늘 감사로 제시어를 받았어요. 저도 우리 7694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참 좋아요. 감사. 이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2642님께서 제가 감사로 운을 한번 띄워볼게요. 감!
2: 감사로 시작하는 금요팅.
1: 아, 금요팅 너무 좋아. 사!
2: 사랑하고 축복하며 주님과 함께 멋지게 출발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아멘 아멘. 화이팅
0: 와.
1: 화이팅. 할렐루야입니다.
0: 역시 너무 좋아.
1: 자, 우리 이륙사님. 아, 감사로 시작하는 금요팅.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출발한다. 이것만큼 최고의 출발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런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뒷자리 9676님께서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420님 왓찐 크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종현 목사님을 네. 이 크리

0: 미션 아이돌 이거 1세대십니다, 우리 무사님. 자,
1: 반갑습니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들처럼 이처럼 포항특동반승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뭉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는 누구신지 궁금해요, 자매님.
2: 네, 이번 주 저희 언성 히어로는 바로 믿음의 기업 육풍 포항 이동점을 운영하시는 포항 충진교회 김진수 집사님이십니다.
3: 환영합니다.
0: 너무 환영합니다. 정말 두팔 벌려 환영하고요. 집사님,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을 딱 뵈니깐 일단 너무 미소가 인자하시고 저는
3: 그렇죠.
0: 처음에 목회자분이 들어와 계신
3: 맞습니다.
0: 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방송사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누구시지라고 그 정도로 뭔가 미소가 사람을 참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미소의 소유자 우리 육풍 이동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진수 집사님 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진교회 출석하고 있는 김진수고요. 예, 이동해서 고깃집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좀 간접 광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점포명은 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순화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정말 일단 맛있는 고깃집이라는 점. 아니 아까 뭐 듣기로는 우리 이종용 목사님도 이미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4: 네, 작년까지 이제 본교교에 있었었는데,
0: 예.
4: 네, 거기에 이제 상품권을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추첨해서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장점이 돼서 그때 아주 좀 고가의 상품권을 받게 됐더랬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고깃집 상품권이었습니다. 물론
0: 그렇군요.
4: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그것을 깜빡 잊고 세탁기 돌리는
0: 아,
4: 바람에
0: 주여.
4: 다
0: 저런.
4: 날라가 버렸었어요.
0: 예, 또 그런
4: 네.
0: 아니, 아픈 그런 전설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믿음의 기업으로서 또 많은 교회를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협찬까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봄에 충진교회 홍보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집사님. 그때부터 우리 집사님 한번꼭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운영하시는 식당도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맛있다, 참 친절하다는 그 칭찬 일색이라서 더더욱이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지금 소감 좀 어떠세요?
3: 글쎄요, 좀 속으로는 많이 떨리는데 별로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서
0: 네,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진짜 실전에 강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 0346님께서도요, 샬롬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집사님의 이 본격적인 나눔에 앞서서 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3: 아무래도 저도 아내 인도로 또 믿음 하고 사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교회 분들하고 교제는 오래 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마음 주셔가지고
0: 네.
3: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열심히 이게 또 주위에서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또 주님의 길로 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또 귀한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충진교회죠.
3: 네, 충진교회입니다.
0: 충진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3: 예,
0: 다음
3: 맞습니다.
0: 세대가 이렇게 뛰어노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늘 느끼는데 우리 교회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3: 글쎄, 교회 자랑이 저희 교회 주일날 국수가 맛있습니다.
0: 국수가 맛있다.
4: 가야겠습니다.
0: 예, 제가 알죠. 아니, 국수도 너무 맛있고요. 양이 진짜 푸짐해요. 예, 먹고 먹어도 더 주십니다.
2: 와.
0: 정말 맛있는 또 국수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충진교회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좀 사업에 도전하게 된 그런 계기, 이 요식업을 고깃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런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3: 저는 지금 원래 포항은 포항이 아니고요.
0: 네.
3: 저 경남 쪽에 마산 사람인데 이제 포항에 와가지고 직장 여기 다니고 있고,
0: 네.
3: 직장 다니다가 한 3년 전부터 저또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해야 되나? 하여튼 또 뭔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외식국까지 또 와보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3: 고깃집까지.
0: 근데 요즘에 검색 많이 하잖아요. 식당 가기 전에 자매님도 아마 그럴 거고 꼭 리뷰를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넷땡버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하면 아니 그 우리 운영하시는 고깃집 식당이 칭찬 일색이고 네. 리뷰가 막 수백 건이에요.

0: 너무 좋다. 우리 사장님 너무 친절하고 고기가 이 예술이다. 아, 예,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도 진짜 막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고깃집. 아,
1: 저도 벌써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
0: 있으세요?
1: 그렇죠. 경험자로서.
0: 유경험자시군요.
1: 그렇죠.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 딱 그겁니다.
0: 저 너무 궁금해요. 좀 어때요, 네. 느낌이?
1: 되게 그 안에 또 분위기도 좋고요. 특히 고기 육즙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0: 그래요.
1: 네. 입에서 그냥 잘잘 흐릅니다. 아,
0: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죠. 사업장에서 뿜뿜 하신다는 거.
1: 아,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또 방문하셨던 고객분들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서비스를 받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제가 듭니다. 우리 자매님도 궁금한 점이 좀 있죠?
2: 네, 그래서 집사님께서 혹시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복음을 손님들께 전해보신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예, 따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또 그 선교학교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수료했거든요.
0: 네.
3: 네. 우리 일상이 또 선교라는 말씀이 제일 그거 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예 정직하게 깨끗하게 저를 보고 뭐 직원도 그렇고 또 예, 손님도 그렇고
0: 네.
3: 예, 교제하시는 분들이 다 또 저를 보고 올 수 있게 예, 따로 하진 않습니다. 따로 하진 않는데
0: 따로 하진 않지만
3: 예, 따로 뭐 교회 오세요 주님 믿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그분들이 또 관심이 있겠죠. 예, 그게 성교라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0: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뭉근하지만 확실한 전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치. 이게 뭔가 이렇게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가자 가자 예수님 믿자 이것도 좋겠지만 네. 때로는 이거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부담을 느끼거나
1: 그쵸.
0: 이럴 때 정말 우리의 삶으로 네. 행동으로 말로써 그런 작은 그런 감동을 전해주다 보면 저분이 어떤 느낌이기에 무엇을 믿기에 무엇을 하기에 저렇게 인자하고 온화할까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 궁금해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역으로 묻고 묻고 묻다 보면 아 그리스도인이시구나
1: 그렇죠.
0: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저렇게 따뜻하고 온화하시구나 이렇게 역으로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무엇보다 제일 큰 영향력 있는 전도지는 그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남들은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전도지로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언젠간 사람들이 보고 야 저래서 저분이 이랬구나라는 것들이 아마 또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 집사님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체리 0346님 샬롬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폰으로 바로 듣고 있어요. 라고 또 출책을 남겨주셨습니다. 자매님 오늘의 출책 제시어 두 글자 뭐였죠?
2: 감사.
0: 감사였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감사라고 보내주시기 전에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또 올려드리고 보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집사님 그럼요 평소에 어떻게 극동방송은 좀 청취를 하실까요? 궁금해요.
3: 예, 제가 직장도 다니고 예, 사실 운전할 때 말고는 방송을 잘 예, 따로 뭐 앱 깔아서 좀 하면 좋은데
0: 네. 그래도 이제 예. 가끔씩은 이제 쉽지가 않을 때가 있죠.
3: 예, 맞습니다. 퇴근할 때 많이 듣습니다.
0: 퇴근할 때?
3: 예, 저녁에 마치고 퇴근할 때 보통 그 시간에는 이제 또 찬송, 찬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3: 예. 그래서 보통 그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0: 맞습니다. 또 찬양과 찬송이 나오면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좀 출근이나 퇴근 예.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3: 출근이 이제 회사 항운노조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네. 예, 항운노조라고 있는데 출근이 불규칙하고
0: 네.
3: 예, 거기는 뭐 또 회사 출퇴근 버스를 타고 가니까 사실 뭐 방송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차 타고 이제 집에서 매장 나갈 때 또 매장에서 집에 올 때 그럴 때 대부분 많이 듣죠.
0: 아, 예,
3: 아침에
0: 그래.
3: 또 아들도 학교 태워주고 사실 왔거든요.
0: 아드님도 계시는군요.
3: 예, 예. 태워주고 오면서 또 들었는데 그때도 찬송만 나오더라고요. 네, 찬송만 듣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 그 또

0: 음반송은요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1: 예,
0: 방송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찬양도 흘러나오고요. 이 찬송이 주는 감동과 은혜가 깊습니다. 뒷자리 우리 9266님 감사 학교 가는 길에 청취하고 있어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9266님의 그 등굣길부터 하굣길까지 계속해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뒷자리 0346님 감사라고 두 글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출첵제 시어는요 7694님의 제시어예요. 바로 감사 두 글자로 받고 있어요. 우리 8027님 야,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2: 샬롬, 와, 고깃집,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입니다. 그리고
0: 야.
2: 제가 극동방송에서 주신 상품권 받고 조금 죄송한 마음으로 거기에 갔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편하게
0: 와.
2: 대해주시고, 직원들 대하는 모습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모습 보고, 역시 믿음의 사장님 최고 최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생삼겹살 소고기도 맛도 최고예요.
3: 와우, 역시 아시는
0: 아,
3: 분이시군요.
0: 진짜 이런 믿음의 기업은 많이 홍보해 드려야 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해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홍보해 드릴게요.
3: 그렇죠.
0: 일단 생삼겹살 소고기 맛이 아, 최고예요. 예.
3: 최고입니다.
0: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믿음의 사장님 최고예요. 최고 최고 보내 주셨어요. 아, 맛있겠다. 예. 자, 일단 우리 8027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것 같고요. 이게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상품권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3: 그치.
0: 대표님이, 사장님이 조금 바쁜 가운데 가면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진수 집사님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직원들이 또 대하는 모습까지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신다고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믿음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3: 맞습니다. 저
0: 이것이 바로
3: 또한 동의합니다.
0: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겠죠?
3: 그쵸? 고깃집이지만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아주
0: 와.
3: 최고의 음식점입니다.
0: 맞습니다. 최고의 음식점 우리 또 집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기회 나눔 감사하고 이어서 잠시 찬양 듣고 올게요. 지선의 감사.

0: 우리 4557님 샬롬, 출근해서 산책하며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그돈 방송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4557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껏 감사 올리길 소망합니다. 뒷자리 9676님께서도요. 지난 연말에 암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 덕분에 극동방송 덕분에 모든 과정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렇게 네.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신 고백을 올려주신 9676님이 네. 정말 귀해요.
1: 그렇죠. 저러한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또 참 많은 또 여러 가지 마음들도 있었고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어디에 기준으로 삼았냐라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한 또 명확한 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또 이렇게 아침에 아멘. 듣게 돼서 저 또한 지금 뭉클하고
0: 맞아요.
1: 감사를

0: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또 보게 됩니다.
1: 다시 한번 저희도 다잡게 됩니다. 우리 967님 끝까지 화이팅이에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0: 네.
1: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뒷자리 우리 6023님 어머나 우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6023님
2: 방송 듣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수 여보
1: 사랑합니다. 와우,
3: 이거였습니다.
1: 이거였죠, 이거였죠. 지사님 지금 한바구음을 짓고 계시는데요.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 방송 듣는 지금 이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 3개, 김진수 여보 사랑합니다. 하트 1개.
3: 와우.
1: 아, 지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께 지금의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지금 타이밍이에요.
4: 항상 감사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 했네요. 어쨌든 오늘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3: 와우.
1: 아, 진정성이 더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좀 표현을 하고 싶지만 또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남자의 표현 한마디는 정말 많은 것을 또 함축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라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
3: PDD
1: 행동을
3: 하시고
1: 제가 지금 감동받았어요. 지금 감정이입을 해버렸어요. 정말 우리 김진수 여보 사랑한다는 우리 집사님의 또 응원의 메시지가 이 시간 또 감동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뒷자리 우리 9376님 새싹분이신데요. 우리 정은자매가 한번 나눠주실까요?
2: 출첵 감사,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 극동방송을 즐겨 듣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트 하트. 행복한 하루 되세요.
1: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트 하트. 저는 항상 하트 두개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너무 좋은데?
3: 그렇죠.
1: 하트 하트. 또 새싹분이시고요. 지금 운전하는 시간,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극동방송 이렇게 청취해 주고 계시는 우리 9376님 정말 감사하고 귀합니다.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저희도 기도할게요. 자, 우리 뒷자리 6296님께서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를 청취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트 하트 보내주셨어요. 오늘 감사와 하트가 넘치는 이 아침 참 행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시간 우리 6023님께서요. 샬롬 경상도 울 아버지 감사 표현 거의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지사님, 울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의 어떤 자녀분이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실까요?
4: 저희 딸이네.
1: 아, 그렇군요.
3: 야.
1: 제가 알기로는 태경, 김태경 자매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목소리로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우리 자매님은 이미 너무 그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중심을 잡았고 나간다고 느껴졌던 우리 자매님이신데요. 이 시간 또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매님께도, 우리 따님께도 메시지 하나 띄워주시죠, 집사님.
4: 되게 일찍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 이게 우리 아버님의 진짜 진짜 사랑이에요.
3: 경상도 찐
1: 경상도
3: 아버지십니다.
1: 스타일입니다. 예, 요게 사랑이 듬뿍 담겼거든요.
3: 맞습니다.
1: 요 잠깐 앞에 묵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과로치고 생략된 게 태경아 사랑해. 하지만 뭐이 쉼표 찍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 요 느낌인 거 아시죠? 우리 6023님 우리 태경 자매님인데요. 오늘 이 아침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감사와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 이 표현이 너무 귀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감동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집사님 한결같이 포항 극동방송을 위해서 귀한 선물로 또 협찬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헌신처럼요, 방송 사역을 가능토록 또 물질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의 좋은 벗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전파 선교사라는 존재 알고 계셨나요?
4: 솔직히 몰랐습니다.
1: 네.
4: 근데 선교 곳곳에 선교사님, 전파 선교사님도 오늘 처음 들었지만 또
1: 네.
4: 생태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1: 그렇군요.
4: 그래서 선교사님 항상 곳곳에 선교 하시는 분들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0: 아, 우리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또 아니실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파 선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은 방송 선교 기관이고요. 이 방송,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마이크를 통해서 세상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는요, 이 물리적인 한계가 없어요. 끝까지 넘어갑니다. 이 전파, 그 강력한 전파에 복음을 싣게 된다면 이것만큼 강한 선교가 있을까요, 목사님?
1: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또 최고의 또 무기가
0: 그렇죠.
1: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라는 게 바로 또이 표현 같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어디까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이 방송. 그래서 이 극동방송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그만큼 이 전파 선교라는 영역을 통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0: 맞습니다. 주님의 지경이 매일같이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 또 포항특동방송이 또 일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우리 제자리 0696님, 주님 감사해요. 이른 아침에 금요팀 우리 방송 덕분에 함께 웃으며 출근합니다. 멘트 하나하나에서 이 편안함이 느껴져요. 축복해요 라고 또 축복의 메시지 담뿍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저희도 축복합니다. 두 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집사님, 고기는 사랑이지요?
1: 역시.
0: 언성 히어로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있어서 매일 아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극동방송. 집사님, 목사님, 자매님, 피디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금배팅 되세요! 라고
1: 와우,
0: 보내주셨어요.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0594님 덕분에 저희도 막 살아나는 힘이 막 지금 느껴지고요.
1: 솟아납니다.
0: 솟아납니다. 막 방송이 지금 기뻐요.
1: 네.
0: 행복해요. 두 자리 2667님께서도요. 김보섭 PD님은 어제 여보 감사해요라고, 아, 언제 할까요라고
1: 그렇지.
0: 보내주셨어요.
1: 네.
0: 제가 언제 장가 가냐? 이거를 또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약을 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멈추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태경 자매님, 아버지의 부탁 말씀, 일찍 일어나면 좋겠다. 요거는 잘 들으셨네요.
1: 네.
0: 요 소원 꼭 이뤄주세요. 꼭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원래 이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1: 그렇죠.
0: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에 담긴 마음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모님도 막 생각나네요. 보석아, 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래야지 네가 키 큰단다. 예, 제가 그 얘기를 잘안 들었다가 귀가 이렇게 멈추고 말하는데요. 우리 태경 장미님은 꼭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파 선교사, 그런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 아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혹시라도 이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권면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저도 지금 전파 선교사에 이제 일자하고 있는 거죠, 그지? 예.
0: 그렇죠.
2: 항상 이렇게 나누고 또 돕고 이게 사실 다 저를 위해 하는 것 같아 또 예.
0: 맞아요.
2: 그래서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0: 우리 지사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성
1: 그쵸,
0: 있게
1: 네.
0: 굉장히 진솔하게 느껴져요. 사실 나누고 돕고 나의 물질로 헌신하는 게 세상 관점에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 우리 믿는 자들의 시각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정말 귀한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또 우리 방송하실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많은 방송하실 분들 또 응원의 메시지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정은자매님, 우리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좀 감동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떠셨나요?
3: 네, 집사님께서 또 사역지 이제 선교사로서 본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시작하셨는데 그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여기 문자 보내주신 이제 아내분하고 따님 보니까 정말
0: 네.
3: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0: 네.
3: 아 저도 아빠한테 좀 잘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대신 느끼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0: 네,
3: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저희 우리 삶의 아버지, 어머님들께, 부모님들께 또 감사하는 그런 더불어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우리 집사님, 아까 또 아드님이 한분 계시다고요?
1: 네.
0: 운동부라고

0: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아들이 예, 사실 이제 태경이는 올해 우리 정은 자매님하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같은 동갑이고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0: 그래요?
2: 네, 예.
0: 친구의 친구라고요? 포항이 이렇게 좋습니다. 예.
1: 그런데 또 밑에 이제 5살 터울에 동생이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더 오빠 같습니다. 오빠 같고.
0: 그래요? 예. 의젓하군요.
1: 예. 이제 또 엄마와 누나가 또 지금 아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0: 아, 예. 그래요.
1: 예.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한테 왜 아빠는 안 믿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어떡하냐 그랬었는데 지금 크면서 지금 운동하다 보니까 또 조금 소홀한데 언젠가는 또 인도하시는 대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0: 반드시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이 또 전도의 창이 될 수 있어요. 네.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직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따뜻하게 이름 한마디 불러주면서 사랑의 메시지 한번 띄워주세요.
1: 네. 상현아 열심히 합시다.
0: 아 제가 목사님 네. 느꼈는데 우리 네. 시사님이 네. 요 표현 가운데 네. 어찌 보면 되게 좀 되게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잖아요.
3: 그렇죠.
0: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3: 그대로 다 담겨 있고
0: 예, 다 담겨 있고
3: 소라 모습이 다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열심히 하자라는 게 또 이렇게 그렇죠. 치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현아? 상현아 사랑한대 저 요런 느낌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예, 우리 상현군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아버님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0: 9507님 PD님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감사 막 보내주고 계세요. 가마라고 막 보내주시는데 가마는 뭘까요? 오늘의 감사 두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센스있는 이렇게 유쾌한 문자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두 분과 또 함께하다 보니까 오늘 목사님까지 또 함께하다 보니까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한번 나눠주시죠.
1: 기도 제목 네, 항상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은혜롭기를 바라고 그거를 예, 다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아멘.
0: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가장이 믿음으로 네.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그 가정 너무 네. 복되고 은혜가 되지 않나요, 목사님?
3: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물된 동산처럼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가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까
0: 아멘.
3: 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아드님에 대해서 아까 그 존도 얘기를 하셨는데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0: 맞아요.
3: 유도에 한판이 있습니다.
0: 한판.
3: 그럼 결국은 한판으로 해서 분명히 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0: 야 오늘의 또 명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한판. 아 용어 용어 아닌가? 아, 네. 한판. 이 네. 전도의 한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은혜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 정은 자매님의 막방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3: 네.
0: 아니 오늘 목사님이 함께 오신 것도 전 놀랐는데 사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또 마지막 방송임에 제가 지금 좀 가슴이 먹먹한데 지난 본개편 이후에 매주 금요일 정말 비타민 같은 목소리로 그리고 복된 소식들 전해주면서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우리 자매님의 기도 제목도 이 시간 한번 나눠주세요.
4: 네 방송이어서 눈물 날 걸 좀 참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정말 많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더 마음이 부끄럽게도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주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셔서 제가 그 한 주를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앞으로는 이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극동방송 그리고 집사님과 목사님, PD님처럼 저도 작고 짧은 삶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방송 가족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아유, 아멘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자매님 위해서 많은 방송하실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주철이 3072님 금요일의 비타민 정은 자매님 그동안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346님 정은 자매님 화이팅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고 9507님 자매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068님

0: 샬롬 PD님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은자매님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육풍을 운영하시는 포항춘진교회 김진수 집사님, 그리고 한결같이 매주 금요일 은혜 전해주었던 우리 한동대학교 김정은 자매, 그리고 가다가 들리셨던 우리 곡강교회 네. 이종영 목사님까지 세 분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복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샬조아를 통해 여는 이 아침, 우리 방송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You stood before the Lord.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첫째,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요압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누가 그녀의 배후에서 조종했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들킨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킨 것이라 자백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20절에 요압이 왕에게 불리한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로 이 일을 계획했다며 그를 두둔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돌이키려면 이처럼 중보자가 필요해요. 아마 요압이나 드고아 여인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요압이 계략을 쓰고 여인이 이야기로 설득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원수 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압의 중보는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지만 요압은 자기는 희생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 드고아 여인을 앞세웠어요. 예수님은 진실되게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셨지만 요압과 여인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한 것이죠. 사실 평소의 지혜와 명철이라면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요압의 계책이 나쁘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 자식들을 고생시켰다는 연민에 빠져 자식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정의보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시켰어요. 결국 이것이 다윗을 자극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훗날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 중보자를 자청한 요압의 손에 죽고 말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나요? 가정과 직장에서 어긋난 관계를 풀고자 내 이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서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둘째, 원수된 사람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며 요압을 시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을 회개로 이끌었지만 요압이 지어낸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에 분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니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해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다윗은 끝내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요. 24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고하지요.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도 보고 싶으면서 데려다만 놓고 참는 다윗입니다. 이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너무 큰 비극이 옵니다. 다윗은 엄격해야 할 때 관대하고 관대해야 할 때 엄격해요. 갑자기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백성의 이목을 의식하면서 개인적 앙금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닌 때였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그 정도면 알아서 훈련받겠거니 착각한 것이죠. 저도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면 회개하지 않을까?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수준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과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이 이제라도 그가 깨닫도록 양육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그저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양육하려면 결국 얼굴을 봐야 가능한 것이죠. 다윗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길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하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매를 맞고 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해석되지 않던 내 삶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은 그 외모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무거워 해마다 깎을 정도였어요. 보기 좋고 흠이 없으니 다윗도 백성도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뛰어난 외모와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자신이 아름다우니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원수로 여기며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도리어 그분을 떠나 있지는 않나요? 장모님과 서먹했지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나눈 간증에 설득되신 장모님이 공동체에 붙어 가게 되어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40대 후반에 장인어른을 여의고 혼자 되신 장모님은 자기 힘과 의지로 두 딸을 뒷바라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장모님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교회로 인도했지요. 하지만 장모님은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발길을 끊으셨어요. 24절에서 압살롬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리를 두는 다윗처럼 저 또한 장모님과 서먹한 관계

자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장모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주셨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이사할 지역을 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장모님이 최근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으니

0: 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고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의 사명을 갖고 아내와 아이를 돌봤더니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장모님도 조금은 외롭더라도 자식 근처에 사시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나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죠. 한참을 고민하시던 장모님은 결국 제 권면을 받아들여 처제가 사는 지역에 살 집을 구하셨어요. 장모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이 일이 장모님뿐만 아니라 처제 가정까지 교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믿어요. 저의 적용은 가족 모임 때 큐티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와 동서가 구원받도록 꾸준히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서먹하고 힘들어도 장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니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할 수 있었네요. 내 이익이나 연민의 감정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회개 없는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도 끝내 얼굴을 보지 않는 어정쩡한 태도로 더 큰 비극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된 저희에게 한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한 압살롬을 끝내보지 않은 다윗처럼 저희도 기다림의 때와 양육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 회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을 피하지 않고 매를 맞더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보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 때문에 찾아가 그 얼굴을 보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2: 경동노회 장로중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건천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51-8004 건천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1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일에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성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큰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라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말로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건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전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가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 예, 말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말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잘 말하도록 준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르게 살지?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형편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있고 관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씩씩하지? 뭔가 멋있어 보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진짜 지는 거는요, 궁금하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도 혼자 부럽고 지나가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너무 궁금하고 부러워서요 안 물어볼 수 없어요. 당신 머리 어디서 했어? 아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 대답하라, 말로 전할 준비를 하라 입니다. 서울역에 내리면요 늘 그렇습니다. 확성기 틀어놓고 크게 전도하는 분 계시죠. 막 예수님 찬양 이런 노래 틀어놓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보면 저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옵니다. 한편으로는 야, 참 대단하시다, 그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도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 줄 때가 있고요, 관심 보인다고 하는 말이 부담을 주고 더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말인가 하면요, 그것 자체로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것 자체로 옳고 바르고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좀 세게 말해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나한테 꼭 도움되는 말이니까, 필요한 말이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 그거 아니라 아니에요. 도움된다 싶은 말일수록, 꼭 필요한 말일수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존중에 담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행실로 전해라. 그런데 사실은요, 말이 행실의 중요한 부분이죠. 말과 행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행실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말투가 인격이다. 꽤 많이 팔렸는데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아하, 수긍 가지 않으십니까? 말투가 인격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0: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이다. 내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요, 반감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을 전할 때가 오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은 존중을 말하는, 온유와 존중, 존중의 태도.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을 전하는 방식, 태도가 복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그렇게 물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로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건 사랑방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그 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 학교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오면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요, 복음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다가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훈련하기도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늘 마칠 때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는 대로 참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말이에요,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 말을 버리라 그랬죠.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모범 중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온유하게 말하는 말씀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1: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0: 예, 신앙의 훈련에서 말의 훈련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특별히 온유와 존중으로 말하는 것. 교회는 존중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랑의 학교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목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부터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전에 사랑과 함께 존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뭐라고요? 이르렀으니. 마침내 사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사랑만 말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존중이 있어요. 사랑 그 자체는 대단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사랑의 이름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 이름 아시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따라다니고요, 직장에 찾아오고요, 밤중에까지 집 앞에 서 있고요, 계속 전화하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요, 말 안 듣습니다.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스토킹이죠. 나는 사랑하는데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모든 사랑은 love and respect, 존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모입니다. 지난 당회 때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슨 학교라고요? 존중의 학교다. 당회는 뭐라고요? 모범교실이다. 우등교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온유와 존중을 배워가고 갖추어대는 거예요. 곧 장로가 되기 전에는 쉽게 말하고 가볍게 처신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요, 당회하면서 선배 장로님들 가까이 하면서 아, 예수 이렇게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는구나를 관계 안에서 배워가는 게 당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권사회 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나 찬양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와서 뭐 배웁니까? 서로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교사 모임들이 존중의 모범 클래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번 소개드린 책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아예 이런 책이 굉장히

0: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되고 나올 정도로 오늘의 기독교 가장 큰 고민, 미국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 중심으로 보면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무례해졌나? 서구 교회 중심으로 보면요, 오랫동안 교회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선한 의도가 위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완장 채워보면 안다. 옛날에요, 어떤 마을에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요만한 권력이 주어지면요, 날뛰는 거예요. 잔혹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안에 저런 게 있었나? 다윗 보십시오. 광야 생활할 때 핍박받고 오해받고 도망다니던 시절에 광야의 다윗은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 없고 고생하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런 분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까요, 다윗도 피할 수 없어. 어느 시점에 야비해졌습니다. 폭력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다윗의 모습. 이건 놀랍죠? 사람이 강해지고요, 폭력적이 되는 거하고요, 또 우유부단한 게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반대로 정말 온유한 사람이 강하고 겸손한 사람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온유한 것, 겸손한 것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인격자가 훌륭한 정치인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죄의 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권력을 선용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지실 필요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힘을 가진 그분이 전적으로 파울리스, 무력하게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력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은요, 교회가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변화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오늘부터 남편을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결심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아시네요.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변화시키겠다 결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모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야, 너 용돈 안 줘. 변화는 척이라도 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은 다치고요, 상처는 깊어지고요,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도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 좋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변화가 아니라 변화시키겠다는 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 안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든 교만은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상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무례한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모든 순간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열심히 연구해보면요, 의외로 성경에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세상에 복이 되라.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세상을 뭐라고요? 변화시킬지니라?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되리라. 이 세상이 복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어떤 꼬라지든 상관없이 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0: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부모의 소명이 뭡니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것을 해줄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나 자신이 내 자녀의 삶에서 복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게 되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얘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아빠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고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에게 아이가 그러는 게요. 아빠,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업에서 돈 착착 줄 때보다 왜 뭐가 좋은데 아빠가 못 해주는 게 많은데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사업할 때는 함께 못 했거든요.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거든요. 함께 있는 것 자체 프레전스, 신실한 현존이라는 말이 바로 그 대단히 중요한 신앙 진영인데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 주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지갑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척척 다 해결해 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파울리스 하더라도요, 뭐 좀 못하더라도요,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못 가지면요, 못 배우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 그 인생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는 불행하다 하고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받는 모든 은혜의 순간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파울리스한, 무력한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 무함으로 인해? 존재함으로 인해. 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 나한테 뭐 취직시켜주고 뭐 이게 아니고요.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라고 할 수 있다면요,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여러분 세계 모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 그렇죠?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추앙합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추앙합니다. 이런 숫자로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업적이 뭐예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책을 쓰거나 어떤 가르침을 베푼 적도 전혀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뭐라고요?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프레전스를 전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러분 나그네예요. 우리 중에 한 명 이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그네가 이웃이 되고요, 심지어 지도자로 이방인 가운데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아들 야곱, 여러분 야곱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 살다가 야곱 같은 사람 만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더 못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 만났습니다. 강적이죠, 강적. 이 야곱에게 라반은요, 외삼촌이고 장인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좀 들이받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꼼짝 못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사장이야, 사장. 그렇죠? 월급 받고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외삼촌이고 장인이고 사장이고 어떻게 꼼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독한 사람. 정말 꼼짝 못하는 독에 갇힌 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라반이요, 언젠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뭐라고요? 깨달았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0: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도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노예로 갔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감옥에 갔어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실한 현존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비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야지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유혹받았을 때 이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
1: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0: 예.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에 너와 나는 나 외엔 아무도 없다라고 유혹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해서 여러분 요셉도 정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남자예요. 유혹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여러분 자녀가 외지에 나가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데 우리 엄마 눈에 눈물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엄마를 생각한다면 아빠를 생각한다면요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불륜의 유혹 있을 수 있죠.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이 행동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까를 생각한다면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내가 강해서 아니라 배우자에게 신실한 거고 자녀에게 신실한 거예요. 내 욕망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면 그 관계의 신실함이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베드로전서를 정리하면서 부드러운 차이 soft difference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처럼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소리 높이지 아니하지만 부드럽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를 자랑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이가 있지만 soft difference, 부드러운 차이로 살아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소비. 그냥 세상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살아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그 반대쪽에 정죄, 세상 것 보지 마라. 여러분 뭐 세상 음악, 나쁜 영화, 나쁜 드라마 다 보지 마라. 뭐 그냥 담을 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 여러분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요. 어떤 집에 엄마가 요리 연구가예요. 책도 쓰고 그랬어요. TV에 요리 막 나옵니다. 그거 프로그램 보면서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맨날 비판합니다. 근데 요리는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비판만 하고. 그 집 아이들 어떻게 살까요? 불량 식품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대표적인 불량 식품, 문화적

0: 적인 불량식품, 동성애를 미화하는 문화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 영화, 소설 각 분야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를 이 동성애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끔찍하게 어떻게 저런 걸 말하나 하는 것들이 지금은 TV 드라마 보면 그냥 아이들도 다 보는 드라마 같은 데도 버젓이 나옵니다. 버젓이. 이게 문화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비판만 하고 있어요. 요리는 안 하고 저거는 못 써.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요리 전문가 엄마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이 자꾸 기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해 주시면요. 교회는 경작, 컬티베이트,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소비만 해도 안 되고요. 정제도 아니고 비판도 답이 아니고요. 혹은 세상의 힙한 문화를 교회가 그냥 막 도입해서 저기 따라가 보자. 아무리 열심히 카피해도 그건 B급이에요. 세상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문화의 차원에서 신실한 현존, 세 가지 태도는요, 제3의 길입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참여하지만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했어요.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여러분 또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참여하면서 자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있어서 영향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머무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그것도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력 의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 자기 만족의 어떤 그 욕구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포장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겸손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다른 점,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 열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망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조급함, 위대해, 내가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아니라 세상이 복이 되라,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라 아니라 자녀의 삶에 복이 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돋보이려는 욕심이 아니라 신실하게 현존하는 삶입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0: 아멘. 우리의 삶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다움을. 누구의 아름다움요? 나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움. 누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전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 자체로 절대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희숙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 역시 그렇죠. 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그 방향을 다듬어주곤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무